여름에는 옷 입을 때 딱 한 벌이면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가벼운 원피스에 샌들 신는 것처럼요. 최소한의 노력으로 가장 시원하고 자연스럽게 최대의 멋을 낼 수가 있죠. 면 티셔츠에 반바지도 그렇고요. 모자나 선글라스 하나로도 멋을 내기에 충분한 계절입니다.

더운 날씨는 많은 걸 요구하잖아요. 가볍게 입고 편안하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죠. 그래서 여름이 좋기도 한데요. 옷장을 한참 뒤적이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고민 없이 가뿐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름은 단순할수록 더 아름다운 계절이 아닐까요?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7월 11일 토요일 아침의 첫 곡은 마누엘 퐁세가 작곡하고 야슈아 하이페츠가 편곡한 에스트렐리타 작은 별이라는 곡을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과 마이클 스턴이 지휘하는 세인트 루크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름은 옷장 앞에서 고민하는 시간을 조금 줄여주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뭐 이것저것 갖춰입지 않아도 가벼운 옷 한 벌과 편한

0: 한 신발이면 충분할 때가 많죠. 뭐 모자 하나, 선글라스 하나로도 멋이 나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생각해보면 옷차림뿐만 아니라 하루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덧붙이려고 하지 말고 제일 가볍고 편안한 방식으로 시작하는 것. 여름만큼은 단순하게 그리고 가장 나답게 지내보셔도 좋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카티 프로 시!

아일랜드 민요 오 데니보이 프랑크 패터슨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붙여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쉽게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테나 프리츠 분달리시 앨범 위널리더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설레임이라는 닉네임 쓰신 분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전 요즘 무릎을 다쳐 수술하고 집에서 요양 중입니다. 음악 들으면서 힐링하고 지내요.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무릎을 다치시면은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수술은 큰 수술이 아니었기를 바라고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뭔가 몸이 쉬라고 할 때는 어차피 쉬어가야 되니까 하고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악 많이 들으시고요.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빨리 회복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름다운 음악 보내드릴게요. 존 필드의 녹턴 1번 E플랫 장조 몰토 모데라토 듣겠습니다. 존 오코너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존 필드의 녹턴, 1번 이플랫 장조 몰토 모데라토, 아일랜드 피아니스트 존 오코너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4185번님 사연인데요. 중학교 2학년인 태린이, 사춘기인 너와 내가 함께 음악을 들으며 여유로운 식사를 하고 있구나. 오늘을 좋은 추억으로 기억해주고 우리 서로 더 많이 사랑하면서 살자,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태린이가 아이인 거죠? 중학교 2학년. 제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우리 아당님들께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희 아들이 중2병 지나고 있는데 요즘 아주 그냥 볼 때마다 화가 난다고. 어쩜 말 한마디라도 저렇게 밉게 하고 눈도 못 마주치겠고 저렇게 급속도로 온 가족의 분위기를 냉각시킬 수가 있을까 이랬었는데, 그 푸념한 게 언젠가요. 그게 금방 시간이 가고 요즘 얼마나 나긋나긋하고 착한지 같이 앉아가지고 30분, 1시간씩 이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정말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다 좋은 추억으로 아마 기억에 남을 거예요. 많이 많이 사랑 나누시면서 사십시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일은 그렇다. 생일을 앞두고부터 당일까지 가는 장소나 먹는 음식 모두 신중하게 된다. 내가 하는 행동이나 뱉는 말, 타인과의 대화조차 무엇 하나 나를 거스르지 않도록, 나를 괴롭히는 것은 생활 반경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 대단한 일정을 소화하거나 성대한 파티라도 벌이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을 유지하는 선에서 최선의 날을 보낼 수 있도록 계획한다. 몇 해 전만 해도 생일 별것 아니라며 일부러 더 유난스럽지 않으려 노력했다.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일을 했다. 그저 여러 날 중에 하루처럼 오히려 대면대면하게

내가 바라던 바인 것처럼 조용히 보냈다. 사실 바라던 바는 아니었다. 결국 그것도 관계와 연애 관한 것이었는데 드문드문 이어지다 점점 떠나는 이들이 밉고 서러운 때였다.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축하 인사를 건네는 이들이 줄어드는 것을 체감하며 더는 그러한 기분조차 느끼지 않고 싶었다. 받는 법도 돌보는 법도 모르던 때였다. 주는 법은 더더욱 모르고. 먼저 주기를 주저하다 결국 아무것도 주지 않기로 결심했다. 유난스럽게 기대하지 말자.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는 것에 절대 서운해하지도 말고 실망하지 않으려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언제부터 또다시 생각이 바뀌었는지 생일을 무척 소중히 보내고 있다.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다. 아마도 해방촌에서 보낸 생일 덕분이었을까? 일 때문에 매일 같이 다니던 해방촌의 진짜 모습. 생면 파스타와 서울 시내가 내려다보이던 카페. 가파른 언덕과 계단이 끊이지 않던 이상한 동네. 거대한 산 같던 서울타워. 독립서점과의 첫 만남. 이국적인 용산공원. 그 즈음 레터링 케이크를 두고 할아버지와 온 가족이 둘러앉았던 꿈. 그래서 그렇게 되었나? 그저 많기만 한 수적인 축하보다 깊고 진한 축하를 받고 멀리서 찾아온 고생이 헛되지 않게 절대 외롭지 않게 씩씩하게 잘 지내야 한다고 누가 일러주는 것 같았다. 그 멀지만 희미한 빛을 따라 살고 싶어졌다. 요즘은 생일이 다가올 때면 가장 아끼는 카페에 가고 평소 먹고 싶었으나 엄두도 나지 않던 식사를 한다. 좋아하는 동네에 가서 아끼는 이들을 위한 선물도 사고 나를 위해 비싼 디저트도 선물한다. 만난 사람도 더 신경 써서 만난다. 생일을 더 잘 챙기기 시작했다는 것은 내가 나를 더 아끼기 시작했다는 증거라고 여긴다. 올해 생일도 덕분에 무척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럼 또 다음 생일을 위해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겠지.

칼로스 가르델의 보로나 카베차, 간발의 차이, 니콜라 베네데티의 바이올린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작가 진수빈의 책 호흡의 장면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당신에게 이런 사연 종종 옵니다. 오늘이 제 생일인데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라고요.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기다리지만 마시고 먼저 살짝 흘리세요. 그리고 저자처럼 내 생일 내가 먼저 잘 챙겨줘도 됩니다. 괜히 거기에 자존심 세우고 눈치 보고 누가 또나안 챙겨주나 좀 시험하고. 생일은 다른 사람에게 물론 축하받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날이기도 하지만요. 무엇보다 내가 나를 한번더 아껴주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생일이 되면 오늘만큼은 나에게 좀더 친절하자 하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한 해를 잘 살아낸 나를 다독여주고 또한살더 먹고 한 해를 잘 살아보자고 격려하는 날. 그게 생일을 제일 잘 보내는 방법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마스네이 오페라 타이스 가운데 명상곡 듣겠습니다. 나이젤 케네디의 바이올린, 리차드 보닝이 지휘하는 내셔널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마스나이 오페라 타이스 가운데 명상곡 보내드렸습니다. 나이젤 케네디의 바이올린, 리차드 모닝이 지휘하는 내셔널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자, 다음은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테너 프리츠 분달리시의 앨범 위너 리더 전곡을 함께 감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들으실 곡은 슬라프 아인 마인 블론 앵겔라인, 우리말로는 잠들어라 나의 작은 금발 천사여, 이 곡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참 예쁘죠. 이 곡은 스페인의 작곡가 페레스 프레이레의 아름다운 선율에 독일어 가사를 붙인 세레나데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다정하게 재우듯이 속삭이는 그런 노래인데요. 프리츠 분달리히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색이 이 노래의 포근한 분위기를 더 아름답게 전해줍니다. 자, 프리츠 분달리히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Schlaf ein, mein Blut, Engelein.

테너 프리츠 분델리시 앨범 위너 리더 가운데 오늘은 슐라 파인맨 블론드 앵글라인 잠들어라 나의 작은 금발 천사여 보내드렸습니다. 참 다정하고 상냥한 그런 노래였죠. 1172번님 사연인데요. 산책로 걸으면서 아름다운 당신에게 청취 중입니다. 편백숲에도 울려 퍼지는 선율이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이야, 편백숲 얼마나 그곳 공기가 좋을까요? 그 피톤치드가 여기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음악과 함께하며 숲길을 산책하는 것 최고죠. 자, 이어지는 거군요. 리히하드 슈트하우스의 교향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가운데 첫 번째 곡 선라이즈 일출 보내드립니다. 마이클 틸슨 토마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를 함께 하시죠.

리히아드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가운데 첫 번째 곡 일출 선라이즈 보내드렸습니다. 정말 해가 장엄하게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큰 감동이 밀려오는 그런 느낌이 드셨습니까? 마이클 테이슨 토마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4947번님 남편 챙겨보낼 반찬 해놓고 문자 보냅니다. 지난주는 기차 타고 시댁, 어제는 남편과 시댁. 내 삶도 좀 챙겨야겠어요. 챙길 게 점점 많아지는 나이라 그런지 시간이 훅훅 지나가서 서글픕니다. 나의 가장 젊은 날, 나를 응원합니다. 아, 잘 생각하셨습니다. 뭐 멋진 말을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오늘이 나의 가장 젊은 날이죠. 그러니까 아휴, 내가 이제 늙었구나 하지 마시고 나의 가장 젊은 날을 축복하시면서 스스로 챙기고 응원하십시오. 저도 함께 응원합니다. 우리 4947번님. 자, 이어지는 곡은 영화 금지된 장난 가운데 로망스 보내드립니다. 존 윌리엄스의 기타 연주로 함께 하시죠.

영화 금지된 장난 가운데 로망스를 존 윌리엄스의 기타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아름다운 곡은 작자가 미상이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세종사이버대학교
1: AI 전공도 아닌데 어디서 배울 수 있지? 지금 바로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2: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더하기 하면
1: 하하림.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 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6: 오늘 1부 끝곡은 요하네스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오프 77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준비했습니다. 길 샤메 바이올린과 클라우디오 아마도가 주연한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접계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민형식 작사 김원호 작곡 언덕에서 메조소프라노 김신자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5: 서울.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6: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7: 네.
6: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7: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6: 맥스 안 터져요.
8: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6: 맥스 안 터져요.
9: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0: 유동골뱅이,
9: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11: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2: 영월이래요.
1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2: 영월이래요.
1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2: 영월이래.

0: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2: 관절 연골이

파블로 데 사라사테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서주와 타란텔라 작품 번호 43, 막심 벤기로프의 바이올린, 이안 브라운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정말 화려하죠? 1379번님, 외국 캠핑장에 갔을 때 웃으며 먼저 눈인사 해주시는데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나중에는 제가 먼저 인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셨어요. 뭐 외국 사람들이 하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거 하나는 참 우리가 좀 따라할 만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참 잘하죠. 외국 여행 가서 호텔 같은 데 보면은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거나 복도에서 만나도 꼭 인사하잖아요. 인사해서 나쁠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어지는 곡은 요새 계속 뭐 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빗방울 전주곡 한번 들어볼까요? 쇼팽의 프렐류드 24개의 전주곡 작품으로 28 가운데 15번째 곡이 빗방울 전주곡입니다. D플랫 장조고요. 알리시아 델 라로차의 피아노 연주를 함께 하시죠.

쇼팽의 24개의 프렐리우드 작문호 28 가운데 15번째 곡 D플랫 장조 빗방울을 스페인의 여성 피아니스트 알리시아 델라로차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굉장히 손이 작아요. 옥타브가 겨우 단다는 이 작은 손을 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감성으로 아름다운 음색을 연주하는 제가 참 좋아하는 피아니스트입니다. 알리시아 델라로차. 0977번님 사연인데요. 남편은 약밥을 14년여 동안 점심으로 365일. 저는 힘들어도 재밌답니다. 3개월마다 만들어 냉동 보관하죠 하셨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만들어주시는 우리 0977번님 아내분도 대단하시고요. 365일을 점심으로 늘 약밥을 드시는 남편분도 대단하십니다. 아 그래요. 냉동 보관해서 이렇게 한번 꺼냈을 때 딱 한 입에 먹을 수 있게 냉동 보관해가지고 꺼내면서 조금만 해동하면은 아주 처음 만든 것처럼 이렇게 되더라고요. 약밥 맛있죠. 자 이어진 음악입니다. 드볼작의 오페라 루살카 가운데 Song to the Moon 달에게 붙이는 노래 함께 듣죠. 소프라노 루치아 폽의 노래 슈테판 솔트스가 주연하는 뮌헨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부치는 노래, 소프라노 루치아 폽, 그리고 스테판 솔차츠가 주연한 윈첸 방송경악단의 연주였습니다. 2691번님 사연인데요. 옥상 텃밭에서 첫 수확한 청양고추 한 바구니 따서 날 더워지기 전에 나눔하러 나섰는데 벌써부터 덥네요. 집안은 리모델링하려고 잔뜩 늘어놓고 허리엔 온통 파스 냄새

하얀 고추가 참 알싸하고 맵고 맛있죠. 자, 이어지는 곡은요. 림스키-코르사코프의 관현악 모음곡 세헤라자데 가운데 세 번째 곡 젊은 왕자와 젊은 공주 듣겠습니다. 보리스 코르샤코프의 바이올린 그리고 블라디미르 페도세이에프가 지휘하는 모스크바 방송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림스키코르사코프의 관현악 모음곡 세헤라자데 가운데 세 번째 곡 젊은 왕자와 젊은 공주를 보리스 코르사코프의 바이올린과 블라디미르 페도세예프가 주연한 모스크바 방송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이 블라디미르 페도세예프 선생님과 함께 협연을 한 20여 년 전에 한번 했었나 봐요.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3번 함께 연주했었는데 아, 참 소박하고 조용조용히 얘기하시는데 온화하신 성품 함께 연주하는 동안 참 행복했었던 그런 지휘자입니다. 그립습니다. 7714번님 사연입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정원님. 아들이 봄날의 선물처럼 제게 왔어요. 그때부터 잘은 모르지만 클래식을 태교로 많이 듣는 애청자입니다. 하셨어요. 이야 그러시군요. 그럼 아직 뱃속에 들어있는 아들인가요? 지금부터 태교와 육아를 쭉 아당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당 퀴즈로 키워보시죠.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바흐의 신나는 사냥은 나의 즐거움이라 일명 사냥 칸타타 바흐 작품으로 208 가운데 아홉 번째 곡이 샤프큐는 시키아 바이든 양들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양한풀뜻 보내드리겠습니다. 네빌 마리너가 주시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더 필드의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사냥 칸타타 바흐 작품 208 가운데 아홉 번째 곡 양들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 네빌 마리너가 주연한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9533번님 사연인데요. 늘 열심히 청취하는 열렬한 팬입니다. 들으면서 손주 돌보러 갑니다. 오늘도 파이팅

안양댁 이렇게 보내 오셨어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손주가 몇 살들일까요? 애기들 손주인지 아니면 좀큰 어린이들인지 아무튼 사랑스러운 손주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몸 쉬엄쉬엄 하십시오. 음악 들으시면서. 자, 이어지는 곡은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 가운데 개선 행진곡 오라 승리자들이요. 루이스 코보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로열 오페라 하우스 합창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주세페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 가운데 개선 행진곡 오라 승리자들이여 보내드렸습니다. 루이스 코보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로열 오페라 하우스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0: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 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이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네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4: 세라하임.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7: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8: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9: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0: 서울사이버대학교. 올바른 품질하면
11: 올품,
10: 올품하면
11: 올바른 품질.
1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1: 올바른 품질 올품.
12: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13: 오늘 마지막 곡은 페르난드 소르의 모차르트의 마술피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준비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파크닝의 기타 연주로 함께 하시고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장원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해
13: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13: 홈픽
12: 홈픽
14: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15: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에 랜덤 비빔밥 챌린지가 유행이라고 하죠. 규칙은 뭐 간단합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비빔밥 재료를 각자 하나씩 준비해와서 커다란 양푼에 넣고 슥슥 비벼먹는 건데요. 단, 누가 뭘 가져올지 모르는 게 재미입니다. 덕분에 한 명씩 뚜껑을 열 때마다 우와 터지는 탄성이 재미를 더하는데요. 그렇게 싹싹 비벼서 다 같이 나눠 먹으면 말할 거 없이 꿀맛이죠.

경험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신기할 만큼 재료가 거의 겹치질 않는다고 해요. 가끔 기상천외한 재료도 등장하는데 뭐든 일단 어우러지면 맛있는 게 비빔밥의 매력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화 취향을 갖고 계신가요? 좋아하는 배우는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우리도

시간 최강희의 영화 음악 안에서 맛있게 멋있게 어우러져 보아요. 토요일 첫 곡은요, 영화 인셉션 중에서 에디트 피아프입니다. 농준우 허그레트리엥. 아니요, 난 후회하지 않아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0: 짜요.
1: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타 짜요.
2: AI가 다 해줘.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바로스 ERP.
1: 파르돈 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 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 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조강.

아름다운 기타 연주곡 두 곡을 이어 들었습니다. 킬링필드의 엔딩 크레딧에 흐른 타레가의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었죠. 이 곡이 참혹한 전쟁의 비극 뒤로 흘러나오는 곡인데 아름답고 애틋한 곡이 생존자들의 비극과 대비되면서 그래서 더 가슴 아프게 다가왔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앞서 들은 카바티나 역시 디헌터에서 또 가슴 아프게 흘렀었죠. 0414님, 윤진님, 꽃마리님 신청곡이었습니다. 5668님, 10년 타던 우리 붕붕이 보내고 친환경 수소차 샀어요. 오늘 새차 타고 체험 들으니 너무 좋네요 하셨습니다. 아, 요즘 날씨도 꿉꿉하고 했는데 너무 상큼하시겠어요. 네, 새 차도 이쁘게 오래오래 타시길 바라겠습니다. 7549님, 1인 미용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손님 두 분께 펌 해드리며 방송 들어요.

손님들도 집에서 체험 들으신대요 하셨습니다. 오, 미용실은 어떨까요? 특히 1인 미용실은 한 명 한 명 예약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요즘처럼 날씨가 오락가락하는 날이면 예약도 취소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또 감정도 일희일비하게 될 때가 많을 것 같아요. 힘내시고요. 또 그럴 때는 최영은과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노래 들게요. 벤 중에서 마이크 잭슨의 벤, 행오버 중에서 빌리 조엘, Just the way you are.

혼자가 아냐님, 10대 시절에 봤던 프린세스 다이어리 맨디 무어의 스튜피드 큐피트 청해봅니다 하셨어요. 알고 보니 내가 공주였다고? 영화 보면서 저도 덩달아 상상의 나래를 펼치곤 했네요 하셨습니다. 앞서 들은 곡은 모카의 해피, 영화 나의 특별한 형제에서 들었습니다. 우리 라디오는 유독 그 엄마와 들으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부부끼리 들으시는 그 사이좋은 분들이 많아요. 분위기가 참 좋죠? 1184님, 출산휴가를 시작했어요.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 우리 동네 시장에서 장사하는 친정엄마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엄마랑 같이 들으니 체험은 더 좋아요. 7944님, 남편과 전철 나들이 갑니다. 동네 감자탕 먹고 카페 들러 커피도 한잔 하려고요 하셨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신청곡 이어갈게요. 이봐요. 5543님, 우리 엄마의 최애곡,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이거는, 이 영화는 저도 최애 영화인데. When I Fall in Love 청해봅니다. 50대에도 여전히 소녀 감성 충만한 정여사님, 사랑합니다. 하셨네요. 셀린 디온과 클라이브 그리핀이 함께한 When I Fall in Love 준비했고요. 무지개 너머님, 사관과 신사 주제가 조카커와 제니퍼 완즈의 Aware We Belong 신청합니다 하셨네요. 리차드 기어, 아니 정확히 말해서 제복 입은 리차드 기어에 푹 빠졌더랬죠. 다시 그 감성 느껴보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노래 띄우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F-Movie 중에서 로제의 메시, 이어서 K-POP 데몬헌터스 골든 들으셨습니다. 최근에 주인공 루미 목소리 연기한 아덴조 결혼식 화제였죠. 드레스랑 턱시도 대신 한복 입었더라고요. 하객들한테도 한복 착용을 권하고 패백도 했다고. 네, 굉장히 특별했죠.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네가 좋아. 네가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나는 안녕하세요. 최강희 영화음악 DJ

최강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5: 콜레스테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4: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7: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8: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7: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8: 공기가 잘하네. 우리 집 공기는
9: 경동 나비엔.
1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9: 노무법인
10: 1544-7575.
11: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12: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3: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14: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5: 영월이래요.
14: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5: 영월이래요.
14: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5: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4: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16: 최강희의 영화음악 오늘 끝곡입니다. 와, 오랜만이다. 이 영화 부메랑 중에서 보이스 투맨 엔드 오브 더 로드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만나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드릴게요.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0: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말 낮에 지방 공기가 왠지 좀 무겁다 느껴진다면 이거 어때요? 온몸이 짜릿할 정도로 시원한 냉국수 한 그릇이요. 살얼음 동동 뜬 차가운 멸치 육수에 소면 한 덩이 툭, 그 위에 아삭한 오이 고명. 그릇째 들고 국물을 쭉 들이켜면 살겠다 하는 탄성이 절로 나오죠. 여름 음식 최고의 감칠맛은 사실 여름 더위 그 자체 아닐까요? 그래서 수박 한 조각이 냉면 한 그릇이 그토록 달고 시원한 거 아니겠어요? 더위도 짜증도 잠시 밀어내봅시다. 주말 낮에 시원하고 달콤한 휴식 지금 시작입니다.

명카 드라이브, 예, 냉면. 아우, 지금 냉면 먹으러 가는 길이에요. 미어 터지죠? 여름에 그냥 냉면집은 불나요. 그릇 들고 국물부터 쭉 들이킬 거예요. 생각만 해도 찌릿찌릿합니다. 4713님. 냉면 육수 리필이 시급하죠. 그러니까 물만, 시원한 물만 많이 마신다고 해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 운동 경기 하고 이럴 때 소금 뭐 한 톨 넣고 하는 게 이게 미네랄이 필요하다니까 최고지 뭐. 냉면 냉면 육수 저기 뭐야 마라톤 할 때 그거 하나씩 놔두면 더 잘 뛰실까? 아니겠죠? 여기도 여름 맛이야. 큰 오빠가 농사 지은 감자 한 박스 줬는데 크기가 버터감자에 먹기 딱이에요. 감자 삶아서 껍데기 벗기고 있어요. 맛있게 만들어서 자취하는 아들도 주려고요. 3332님. 엄마는 덥지만 또 먹는 사람은 시원하게 먹을 수 있네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357님이 신청하신 김동률의 출발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들으셨어요. 5357님이 라이딩 나와서 도토리 요리 먹으며 들어요. 너무 더우니까 주차장 고인물에서 참새들이 목욕해요. 김동률의 출발 신청하셨는데 뭐가 물이 없었나 보다. 그 인근에 어디 뭐 조그만한 뭐래도. 아이고 세상에.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폴리님이 그 노래, 아 그거 있잖아요. 아 제목 모르네. 아 그거 저기, 아 그거 자켓 이렇게 막 털면서 조성모가 다짐. 모두에게 다짐. 네, 폴리님 이 노래예요. 8583님이 신청하신 김현정 멍. Girl, I gave my heart and soul to you and dedicate my life to you. But you let me down and I'm gonna let it all go.

8660님이 신청하신 멜로망스의 선물 카더가든 홈스위트 홈 이무진 꿈. 4239님 동네 마트 새로 오픈한다고 전단지 날아왔길래 사과랑 달걀 사러 갔다가 15만원 쓰고 왔어요. 아, 나 이렇게 절제가 안 되니 당분간은 뭐 살 생각 말고 냉장고 파먹고 살아야겠어요. 잘했어요. 그래도 마트가 막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그런 마트는 아니에요. 15만 원으로 요즘 물가에 막은 거면 사실은 절제한 게 그거예요. 절망스럽나요? 두 가지만 딱 사러 갔다가 두 가지만 사고 나오는 사람 거의 없어요. 둘러보다가 어머나 이것도 사야 되지 저것도 사야 돼. 어머 이거 너무 맛있겠다 이렇게 되죠. 15만 원이면 잘 막았어요. 2655님 어제 저녁으로 카레 했는데요. 브로콜리가 냉장고에 있길래 넣었거든요. 어렸을 때 엄마가 카레에 브로콜리 넣어주셔서 전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늘 먹었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이 보고 기겁하는 거예요. 너무 비호감이라나? 참, 애들 채소 먹이기 좋구만. 카레에 브로콜리 그렇게 별론가요? 브로콜리를 사실은 좋아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몸에 좋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먹는데 저는 좋아해요. 카레에 넣는 거. 근데 사실 카레에 당근도 빼고 먹으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갈아버리잖아요. 엄마들이 뭐 모든 야채를 싹 다 갈아가지고 마치 그냥 카레에 물만 익는 것처럼. 근데 애들은 그래도 안 먹어요. 박화요비의 그런 일은 양파 알고 싶어요.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영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파라다이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0: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0: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 600!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 600! 마다스테야!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4: 1533-1566 세라하임.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5: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있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데이식스 원필의 행운을 빌어.

0: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서머네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3: 메디힐 토너 패드.
5: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4: 집에서 홈픽해.
3: 홈픽.
5: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4: 지금 홈픽해.
3: 홈픽.

0: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홈픽. 홈픽.
1: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2: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악뮤 200%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나십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일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1: 대학교.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준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 치킨.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0: 한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BTS, 버터, 로제, 브루노 마스, 아파트, 트와이스 우아하게. 5438님이 장에 가서 무늬 오징어 사왔어요. 회 비빔밥 해 먹으려고요. 또 이 말 그거 말뿐인 말 또 하신다. 우리 수용 씨도 맛보여주고 싶은데 우리끼리만 먹어 미안하네요. 맛보여주실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방법을 찾으면. 근데 뭐 했어도 돼요. 저는 다행히 오징어회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예. 아, 회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괜찮아요. 이거는 제가 넘겨드릴 수 있어요. 알겠어요. 늘 행복한 시간 보내게 해줘서 고마워요. 우걱우걱우걱우걱. 근데 집에서 먹으면은 오징어를 내가 넣고 싶은 만큼 넣을 수 있으니까 너무 잘 먹을 수 있죠. 빵뚜안 에뜨님은 결혼 31년 차예요. 남편이 직업군인이라 제대로 된 가족 휴가를 가본 지가 뭐 한 최소 10년은 된 것 같아요. 결혼 30주년도 그냥 지나갔어요. 원래는 이번 주말에 겨우 휴가 써서 한 달 전부터 어렵게 숙소 예약해놓고 손꼽아 기다렸는데

부대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또 못 가게 됐어요. 큰애 장가가기 전에 마지막 가족여행일 것 같아 기대가 컸는데 그래도 밤낮을 나라 위해 고생하는데 어쩔 수 없죠. 전 레인보우와 함께 혼자 집 청소나 하면서 스트레스 풀어야겠어요. 아유, 군인분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곳에서 정말 또 군인 집 가정들 진짜 뭐 이사도 많이 다니시고 그리고 뭐 아버지가 항상 이렇게 툭하면 불려나가고 이래야 되니까 근데 또 가정의 군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래서 힘들었다 이러는데 정말 우리 군인 여러분들 때문에 저도 이렇게 방송할 수 있죠. 안 그럼 나도 총 들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엎드렸어.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못해가지고 혼나고 이럴 거 아니에요. 뒤로 여러분 굴러봤어요? 잘 안 굴려집니다. 6676님이 신청하신 SG워너비 옥주현 한여름날의 꿈 KCM 지하의 내 마음 별과 같이.

怖い。8898님 커피 소년의 행복의 주문 신청해 주셨고요. 신현이와 김루트 오빠야 들으셨어요. 3804님이 대부도 농막에 앉아 조용히 음악 감상하려는데 어깨가 들썩들썩하네요. 6월에 12시간 걸리는 수술을 받았어요. 2주 동안 입원하고 퇴원했는데 제 인생에서 2026년 6월이 제일 힘든 시간이었네요.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유, 근데 요즘은 보니까 수술로 괜찮아지는 병은 감사한 거더라고요. 암도 보니까 수술을 먼저 하는 암이 초기 단계 암이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그거를 수술로 제거하기 힘들어서 항암을 먼저 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점점 나이 먹으니까 주변에 아픈 분들이 많이 생기고 해서 병에 대해서 알고, 물론 그만큼 의료도 발달해가지고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구나. 그래서 우리 열만 가족분들 중에 많이 아프신들 많은데, 무엇보다 가장 지켜야 할 것은 마음이니까요. 저희가 그 마음에 좀 이렇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8308님 저 드디어 퇴사입니다. 4년 아웃소싱에 5년 정직원 포함 9년이란 기간 동안 힘들었지만 나름 즐거웠던 회사 생활이었어요. 아이고, 아파서 그만둬요. 미련 없어요. 그동안 저 고생 많았다고 토닥토닥 해주세요. 퇴사하는 그날까지 최선 다해서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다 아프셔가지고 정말 두 분께 이 저희가 이렇게 크게 도움될 만한 건 없고 커피라도 드릴 테니까 우리 잘 이겨냅시다. 옥정고속도로님이 신청해 주신 패닉의 달팽이, 자우림 25, 21, 박보람 세월이 가면.

0: 요즘 유산균
1: 마이크로 간유산균
0: 세정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두꺼워 두꺼워 한집 줄게 세집다.
5: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4: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6: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7: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6: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7: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6: 방탄꼭지 방탄꼭지.
8: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9: 노무법인 폐
8: 1544-7575.
1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1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1: 공기가 자르네. 우리 집 공기는
12: 경동 나비엔.
10: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2: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0: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2: 왕타 칫솔
1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3: 시원해.
14: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5: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6: 영월이래요.
15: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6: 영월이래요.
15: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6: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5: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17: 올바른 품질하면
15: 올품,
17: 올품하면
15: 올바른 품질.
17: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7: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5: 올바른 품질. 올품.

0: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에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1: 오늘 끝곡 피오니님이 신청하신 샤이니 초록빛 듣고요.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go.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3: 뉴바옴,
2: 운동할 때도
3: 뉴바옴,
2: 장 건강에도
3: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AI가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0: 리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 어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잘.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형편이나 경우에 따라서 일을 막힘없이 잘 처리하는 재주나 능력이 바로 융통성인데요. 세상에는 항상 같지도 않고 늘 일정하지도 않아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융통성이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융통성이 없는 저 한동준도 FM팝스가 시작하면 머리 회전이 갑자기 빨라져가지고 천재적인 융통성을 발휘한답니다.

0: 2026년 7월 11일 토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 팝 첫 곡은 Heat of the Moment, 에이시아의 노래. 네, 오늘 첫 곡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봉숙 씨가 신청을 해 주셨어요. 오늘 저녁에 여고 동창회 오랜만에 나가는데요. 무려 7년 만에 나가는 거라 무척 떨리면서 설렙니다. 가서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올게요. 그러셨습니다. 예, 고등학교 동창회는 늘 설레고 참 예, 기다려지고 그렇죠. 저희 동창회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도 만나고요.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도 만나거든요. 근데 이제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이 그 수학여행을 가져가서 그런지 더 정감이 가고 더 이렇게 그리고 고3 때는 그 입시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별로 친구들을 이렇게 사귀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자주 만나는 고등학교 친구들도 거의 다 고2 때 친했던 그런 친구들입니다. 하여튼 7년 만에 나가시는 거면은 상당히 오랜만에 나가시네요. 저는 고등학교 동창회를 보통 고등학교 모임이 한 5, 6개 있고요. 동창회는 또 따로 가고 그러니까 1년에 한 10번 이상 만나는 것 같아요. 제가 친구를 또 워낙 좋아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날이잖아요.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요. 말은 간호함 줄이면서 음악 감상하시면서 일주일간 쌓였던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 여러분께 선사해드립니다. 자, 음악 그리고 하시고 싶은 얘기 다 좋습니다. FM팝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도 있는 레인보우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깨끗한 음질로 CBS FM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송실사이버대에서 나의 꿈을 숭 실력 발휘 쏴 숭 실력자 내 실력이 숭 실전으로 쏴 숭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4: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5: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6: 새벽반 김치.
5: 새벽반 제조 새벽 판매.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잘하네. 우리 집 공기는
3: 깨운.

라디오라마의 예티, 데비드 스와레의 뉴이드 폴리, 그리고 디자이언리스의 Voyage Voyage,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미리네님이 와 오늘 특히 동준님이 아주 작정했나 봐요. 선곡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네요. 아이 매일 그래요. 매일 매일 그런 얘기를 매일 해주십니다. 여러분께서 아 청출 조사 기간이잖아요. 아 그 얘기 빼먹었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는 전화 꼭 받아주셔가지고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한동준의 팬팝스 들으셨다고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보통은 근데 잘 안 받으시죠. 02로는 전화. 네. 전화 혹시라도 오면은요. 2주 동안 이제 다음 주까지만 좀 받아주세요. 네. 그래서 한동준의 팬팝스 들으셨다고 꼭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4272번으로 아 코코 사진 또 보내주셨어요.

아유, 너무 귀여워요. 이 친구는 아주 그냥. 눈이 어떻게 이렇게 똘망똘망한지. 아유. 예뻐요. 자, 노래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줄리 런던의 노래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그리고 로라 피지의 노래 I Love You for Sentimental Reasons까지 두 곡입니다.

제이밀러 밴드의 노래 Abracadabra 그리고 Man at Work의 Who Can It Be Now까지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5292번으로 Abracadabra 이 곡이 듣고 싶어 찾고 있는데 곡이 바로 나오길래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게 텔레파시인 거 맞겠죠? 맞습니다. 텔레파시 방송 이심전심 방송 한동준의 FM 팝스입니다. 9509번으로 방송 듣고 있으면 요즘 매미 울음소리 들었다는 사연 종종 올라오던데 저는 아직 못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에 드디어 들었어요. 어찌나 큰 소리를 힘차게 울든지 아마도 모르긴 해도 잘생긴 큰 매미였을 겁니다. 내일이 또 기다려지네요. 매미가 우리 집에 또 와주겠지요? 그래서 매미 소리를 상당히 좋아하시는군요. 매미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매미가 그 창가에 붙어가지고 예? 거기 울면은 진짜 시끄럽습니다. 뭐 아니 소리가 왜 이렇게 큰지 그냥 몸에 그 수컷만 매미가 울거든요. 근데 수컷은 그 몸이 한 반 이상 비어있대요. 그래서 그게 울림통이 그렇게 커가지고 그렇게 소리가 크답니다. 얘네들이 유충 상태로 한 몇 년 동안 땅속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한 2, 3주 살거든요. 여기 이제 현생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억울해서 그렇게 크게 운다고 그러는 얘기도 합니다. 하여튼 뭐 매미가 울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이제 한여름이 되어가는 거죠. 매미 소리가 들리면. 자 노래 또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와 엘비스 프레슬리가 함께 부르는 Love Me Tender, 나탈리 콜과 네킨 콜이 함께 부르는 Unforgettable. 제가 이 노래 틀 때마다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이 엘비스 프레슬리하고 네킨 콜 사후에 녹음된 버전입니다. 근데 이 분들이 살아있을 때는 살아서 음악할 때는 멀티 녹음기가 없었어요. 멀티 녹음기가 뭐냐면 이제 악기를 따로따로 다 넣는 거. 예, 드럼 따로 넣고 기타 따로 넣고 베이스 기타 따로 넣고 목소리 따로 들어가고 이렇게 했던 시대가 아니에요. 예, 60년대. 그러니까 이분들의 목소리만 따로 추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게 과학의 발달, 기술의 발달 뭐 이런 덕분에 목소리만 그 반주가 다 들어가 있는 그 음악에서 목소리만을 추출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녹음한 버전.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기술입니다. 네. 흥분하지 말라고요? 알았어요. 바브라, 먼저 Love Me Tender 듣겠습니다.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0: 이후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의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5: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6: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5: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7: 슈가버블
6: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6: 우리 집은 슈가버블
8: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9: 1533-1566 세라하임
10: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1: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지금까지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1: 한동준의 FM 팝스에서는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시 송펜신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아토 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를 드리고요.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에베네셀 호텔에서 2인 주중 주말 숙박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동준의 FM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자, 1부 끝곡 보니엠의 Brown Girl in the Ring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7: 메디힐 토너 패드.
9: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 해.
7: 홈픽.
9: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 해.
7: 홈픽.
8: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7: 홈픽.
8: 홈픽.
10: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프렌트 롤펜.
11: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3: 휴대.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

0: 오늘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스타쉽의 노래 We Built This City 였습니다. 8945번으로 집에서 마늘 까고 있습니다. 더워요. 눈도 맵고 졸려요. 한동준님은 꼭 깐 마늘 사드세요. 보통 깐 마늘 사 먹죠.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마늘을 두 접을 깐 적이 있거든요. 저 혼자서. 그래가지고 그 손가락 끝에 감각이 없어져가지고요. 그 이후에 하여튼 몇 달 동안 기타 치는데 엄청 고생했습니다. 아, 냄새도 안 없어지고요. 아, 그 장갑을 끼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맨손으로 한 거예요. 두 접을. 야, 진짜 힘들었어요. 맵기도 하고요. 아니, 저는 그거 깐다고 해서 뭐 손가락 저 감각이 떨어지고 이런 거는 상상도 못했죠. 하여튼 힘들었습니다 그때. 그 다음부터는 안 까요. 그냥 깐 마늘 삽니다. 그냥. 0760번으로 아, 노동요로 잘 듣고 있습니다. 주문은 끊이지 않고 180도가 넘는 튀김기 앞에서 조리하려니 찜통이 따로 없네요. 최저온도로 설정해놓은 에어컨도 막강한 열기 앞에서는 별무 소용 없나 봐요. 아, 그래요. 예. 아유, 튀김기 앞에 있으면 답이 없죠. 진짜 힘드신데 그래도 그나마 FM 팝스가 노동요라도 이렇게 보내드리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동준의 FM 팝스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위켄드 스페셜입니다.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이면서 음악 속으로 풍덩 빠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마련해드립니다. 청취율 조사 의견입니다. 02로 시작되는 번호 꼭 받아주셔가지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한동준의 커피 쿠폰이 아니라 한동준의 FM 팝스를 들으셨다고 꼭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015는 전화랍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상황에 따라서 다운받으셔서 생활의 배경음악으로 레인보우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경기도민이라면
3: CNF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네 식구 환급금 맞추면 80,000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명이나 쓰는 이유.
4: 환급이 무제한 더 경기 패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8: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9: 노무법인 폐
8: 1544-7575.
10: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

0: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The Cars의 Hello Again, The Police의 디두두두 디다다다 그리고 Dire Straits의 Sultans of Swing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4033번으로 마늘 까는 사연 이런 거 보내야 되는군요. 그럼 저는 월요일 양파 큰 걸로

두만 까보죠. 왜? 아, 그 뭐 까보세요. 하여튼 장갑 끼고 까면은 괜찮아요. 1415번으로 캠핑 가셨나 봐요. 텐트도 치고 와 계곡 사진 뭐 올려주셨는데 계곡에도 시원합니다. 아주 보기만 해도 제가 막 예, 시원해지네요. 예. 스키타 데이비스님이 여기 문자 번호가 샵 9390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390 예, 눌러주시면 됩니다. 3885번으로 내일 월드컵 축구 저는 잉글랜드 남편은 노르웨이를 응원합니다. 그러셨어요. 그 부부가 이제 다른 팀을 응원하시는 거니. 저는 뭐 저희 대한민국 축구가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자 노래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캡틴 앤 태연이의 Do That To Me One More Time. Carpenters의 Touch Me When You Are Dancing.

캐치의 소울 서바이버에 이어서 뉴 버카라의 판타지 보이까지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6601번으로 CBS 좋아하고 한동준도 좋아하고 고정 팬입니다. 인천의 문성태 씨가 지금 석바위시장 갑니다. 김구이 친구. 아, 제 친구 김 파는 친구요. 석바위시장에서. 그 친구 지금 저기 이사했어요. 그 근처로 조금 확장해서 그 매장으로 옮겼습니다. 장사 잘 된대요. 아주 그냥. 예. 아, 가서 제 얘기 하시면 아마 서비스라도 좀 주지 않을까? 안 줄래나? 모르겠다. 자, 오석훈 씨도 지금 더위와 싸워 이겨보아요. 아자! 그러셨습니다. 예, 그래요. 싸워 이겨야죠. 예, 우리에게는 음악이 있잖아요. 음악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시원한 노래 세 곡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앤디 윌리엄스의 A Summer Place, 브랜달리의 I'm Sorry, 그리고 커니 프란시스의 Somewhere My Love.

0: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0: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준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4: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올품.
7: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8: 토요일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린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끝곡은 로우보이 노래입니다. Don't expect me to be your friend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접계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보통 사람은 있음과 없음 중 하나에 집중합니다. 그런데요,

있는 것에 집중하면 참 기분이 좋아져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곁에 좋은 사람들이 있고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고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는 이미 있는 게 참 많습니다. 없는 걸 아쉬워하기보다 지금 내게 있는 것들을 세어보면서 기분 좋은 주말 오후 보내보면 어떻겠습니까?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은 임백천 씨의 마음에 쓰는 편지였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정말 나에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참 많네요. 토요일 오후 여유로운 시간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가요 속으로 잘 오셨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꽃을 보여.
1: 조용히 감상하기 좋은 그런 두 곡이었죠. 정태춘 북한강에서 7573번, 양희은 씨의 한계령은 4047번. 아, 운무에 쌓인 설악산이 생각난다고 하시면서 신청하셨네요. 엄은경 씨입니다. 평화로운 주말, 너무 더워서 아쉬운 대로 아이들은 욕조에서 놀고 남편과 저는 참외를 먹으며 듣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욕조에서 재잘거리는 아이들의 소리. 아, 그리고 이 사각사각 참외 깎아내리는 그런 소리. 아주 평화로운 주말의 모습입니다. 고속도로 타고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뒷자리에 앉아서 라디오 들으며 바깥 풍경 보고 있는데 이제 지루하지 않게 갈 수 있겠네요. 3138번. 길이 좀 많이 막혀서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예, 가요 속으로 들으시면서 잘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노래 띄워드릴게요. 장철웅 서울 이곳은, 남보현 씨가 신청하셨고요. 그리고 여행 스케치,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최미숙 씨의 신청곡입니다.

보고 싶은 얼굴 5905번으로요. 남편이 군대 갔을 때이 노래를 들으며 많이 그리워하던 곡입니다 하셨어요. 와, 군대 간 남편, 그 당시 남자친구 쭉 기다리셨나 봐요. 오늘 이은미 씨의 목소리로 들어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토요일 오후 함께하고 계십니다. 8045번으로요. 01로 시작되는 전화가 와서 청취율 전화인 줄 알고 받았더니 대출 전화였습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 받기가

있죠. 오늘 땀 흘리며 구워낸 휘낭시에 정말 맛있는데. 아, 휘낭시에를 만드시나 봐요. 이거 맛있죠. 빵집을 운영하시는 건가요? 자, 여러분 오늘 들어가실 때 동네 빵집에 한번 들러서 이것저것 사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유의 노래예요. 밤편지.

이어드린 노래 경서 밤하늘의 별을이었죠. 6163번으로 주셨는데 아들이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동안 3년 가까이 만나고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결혼 결심을 한 걸까요? 긴장되네요. 예,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온다는 건 당연히 그 정도 결심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예비 며느리도 그리고 아드님도 긴장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편하게 가족처럼 맞아주시면 멋진 날이 될 듯합니다. 이순구 씨, 머리 깎으러 미장원 왔는데요. 미장원 원장님이 가요 속으로를 듣고 계시네요. 기다리면서 문자 보내요 하셨습니다. 네, 이순구 씨 머리 예쁘게 잘 되기 바라고요. 그리고 같이 듣고 계신 우리 원장님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8921번으로 신청하신 노래 띄워드리죠. 김광석 바람과 나.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소리질러! 고려 깊어져! 한총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AI가 다 해줘.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바로스 ERP.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8: 1533-1566 세라하임.
9: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0: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9: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0: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1: 경동 나비엔.
12: 올바른 품질하면
13: 올품.
12: 올품하면
13: 올바른 품질.
1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3: 올바른 품질. 올품.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김태현 씨 3162번으로 신청하신 김만준 모모였습니다.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왕타 칫솔에서 가족 칫솔 선물 세트.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 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이론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집을 장만했어요. 오래되고 작은 집이지만 기쁘네요. 잘했다, 고생했다,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1210번으로 주신 사연이에요. 으아, 잘했다, 고생했다, 애썼다, 축하한다, 뭐 이런 말 한 번이 아니고 계속 들으셔도 괜찮을 듯한데요. 1210님, 저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곳에서 많이 많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가요 속으로 1부 끝곡은요, 동숙로에서 마로니에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들려드리면서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성원에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1: 집에서 홈픽해.
12: 홈픽.
1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1: 지금 홈픽해.
12: 홈픽.
11: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2: 홈픽.
11: 홈픽.
13: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14: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6: 휴대.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은 유피의 바다였습니다. 자, 가요 속으로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에서도 좋은 노래들 쭉 이어드릴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시면 돼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연료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 김경숙 씨, 박준선 씨가 신청하셨네요. 그리고 8178번으로 청해 주신 해바라기의 사랑의 시였습니다.

남편이 딸들이 좋아하는 옥수수를 잔뜩 사와서는 사진을 찍어서 서울에서 자취하는 딸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먹으러 올래? 보내줄까? 하면서요. 다음 주에 먹으러 온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가져다 주고 싶은 마음인가 봐요. 9740번으로 주신 사연이에요. 온다는데도 지금 당장 그렇게 주고 싶은 마음, 좋은 거 해주고 싶은 마음, 또 그 마음을 알고 찾아와 주는 아이들. 아, 예, 아름다운 모습이네요.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씨, 결혼하고 20년 가까이 거실 스탠드 에어컨 하나로 여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요, 드디어 이번 여름 안방에도 에어컨이 생겼어요. 설치 기사님이 가시자마자 괜히 안방에 들어가서 시원한 바람 쐬고 있습니다. 맞아요. 거실 에어컨 하나면 방까지 그렇게 시원해지진 않죠. 뭐 그렇다고 온도를 굉장히 많이 내리면 전기값 걱정도 되고. 자, 이제 시원하게 주무시면 되겠네요. 제가 다 시원합니다. 박선익 씨가 신청하신 노래예요. 이선희, 알고 싶어요.

소방차의 노래 어젯밤 이야기, 그리고요 그 전에 들었던 노래는 손현희 씨의 그대는 바람, 이현숙 씨가 신청하셨네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여러분은 쏙쏙쏙 들어와 계십니다. 큰딸과 사위가 1년간 카페 창업을 배우다가 오늘 안양시 동안구에 카페를 오픈했어요. 묵묵히 한 길만 바라보면서 시작하는 우리 사위 응원해 주십시오. 1년간 배우시고 더 많은 시간 준비했겠죠. 그렇죠? 이 오픈한 카페 동네 명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6981번으로 아들이 자격증 시험을 봤는데 60점 합격에 52점 맞아서 떨어졌습니다. 친구들하고 부산 여행 갔는데 아침에 좋은 얘기를 못 해주고 다투고 보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답답한 마음 이해가 됩니다. 아드님도 머리 식히고 또다시 시작하겠죠. 그쵸? 정 답답하시면 문자라도 하나 넣으시죠. 돈 안 떨어졌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건아들의 노래입니다. 젊은 미소, 임영화 씨의 신청곡이에요.

윤수일 밴드 제2의 고향 1415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아, 막 노래 따라 하게 되네요. 어제는 20대 때 만나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친구가 책을 출간해서 북토크 다녀왔습니다. 제가 새벽 3시까지 작성한 손편지를 낭독해줬더니 모든 사람들이 놀랬고요. 감동의 도가니라 칭찬해줘서 어깨가 으쓱했답니다. 8518번으로 주신 사연이에요. 아, 친구분도 이렇게 책을 출간하고 8518님도 글 쓰는 재주가 남다르신가 봐요. 새벽 3시까지 정성을 들인 그 글. 그러니까 모두가 이렇게 감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하십니다. 1214번으로 주신 사연인데 초등학생 아들이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지만 마음 다잡고 이참에 건강관리 잘 해보려고요. 그 보면은 어린 친구들이 이런 당뇨 진단 있다 뭐 이런 거 뭐 뉴스에서 보긴 했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자녀도 이런 일이 있네요. 그래요. 분명히 잘 될 겁니다. 1214님 실력 발휘 한번 해보시죠. 건강을 찾아주는 이런 실력 발휘 하실 수 있죠? 신계행 씨의 노래예요. 사랑 그리고 이별 2380번으로 신청하셨어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3: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올품.
6: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7: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박강성 씨의 문 밖에 있는 그대였어요. 홍혜숙 씨의 신청곡이었고요.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위 테마파크 벤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 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 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 정화 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가요 속으로 오늘도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제 끝곡 준비해야겠네요. 7704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예요. 오태호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광일구조
1: 플랫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열무김치 담글 때 국물맛 부드럽고 시원하라고 찹쌀풀 부어서 치대잖아요. 한 엄마가 풀 써서 열무김치 담그는 걸 보고 젊은 딸은 생각했대요. 이건 어른이 하는 몸짓 같다. 그러게요. 음식에 또 옷에 풀을 먹이는 공정은 손길도 마음도 한 번 더 쓰는 엄마나 할머니 같은 어른들의 몸짓일 때가 많죠. 주말입니다. 내 곁에 사람이 하는 일, 어깨 너머로 슬쩍 엿보면서 얘깃거리도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일 수 있겠네요.

0: Small Talk, The Real Group의 노래로 시작했습니다. 이건 어른이 하는 몸짓 같다 하면서도 나도 어른이라는데 놀라기도 하죠. 찹쌀풀 쑤는 건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겐 아는 어른 같은 몸짓을 보여주는 사람인가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저는 얼마 전에 열무 물김치 담갔는데 찹쌀풀은 안 썼고요. 청양고추를 듬뿍 넣어서 아주 칼칼하게. 사실 처음 해보는 거였는데 이걸 하자고 마음먹으면서 나 진짜 어른 같아 이렇게 생각은 했었어요. 7월 11일 토요일 저녁입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호.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4: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미세스 로빈슨, 사이먼의 가펑클의 노래는 원종동이라는 아이디로 신청하셨고요. 스모키의 노래였습니다. If you think you know how to love me, 황태성님께 전해드렸고요. 보니 타일러, It's a heartache, 파이프라인님께 보내드린 음악이었습니다. 7305님이신데 생일을 맞이해서 이천으로 여행을 하고 있어요. 집에서도 늘 CBS를 듣는데 이동하면서도 차에서 듣습니다. 저희 아이가 궁금해서 문자 한번 보내봅니다. 6시에 저녁 스케치 시작할 때요. 이때 나오는 음악 제목이 뭔가요? 3학년 노지훈 어린이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어요. 저희 시그널 음악 말씀하시는 거죠? 스티브 바라캇의 휘슬러 송인데 저희 CBS 음악 FM이 1995년 12월 15일에 개국을 했거든요. 그때 저녁 스케치 프로그램이 시작했어요. 30년 넘게 이 음악이 시그널 음악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별그램에 오시면 포스팅을 좀 해놨거든요. 이 음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인별그램으로 한번 눌러와 보세요. CBS FM Evening 영어로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고 더 쉬운 방법은 검색창에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이렇게 그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사연곡 이쪽으로 주시면 돼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이용료가 드는 샵 9390으로 그리고 레인보 앱으로 오시고요. 인별그램은 CBS FM 이브닝 이렇게 찾아오시면 됩니다. 2949님 청해 주신 노래 블루의 One Love 들을 거고요. 이어서 브리트니 스피어스입니다. Baby One More Time.

배트 미들러, Wind Beneath My Wings. 앞서서 마티카의 토이 솔저스, 이 노래는 5395님께서 듣고 싶어 하셨어요. 대생이라는 닉네임으로 오셨는데 요즘처럼 습도가 높은 장마철에 수채화 그리기가 딱 좋습니다. 지난번에 못 산 복숭아를 생각하면서 소담소담 한 바구니 그리면서 완성까지 한 날이에요. 복숭아 그리셨거든요. 정물화, 수채화로. 아, 습도가 높은 날 하면 좋은 일이 있네요. 수채화 그리기. 근데 물감이 잘 안 마를 텐데 수채화 그리기에 좋은 건가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막 물어봤더니 이런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마르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작업 속도가 느려지기는 하지만 천천히 마르기 때문에 색이 자연스럽게 번진대요. 그리고 경계가 부드럽게 이어져서 표현하기에 굉장히 유리하고 여러 색을 자연스럽게 섞는 그라데이션 작업이 쉬워지고 작업 시간이 길어져서 천천히 수정하면서 물감을 다룰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대요. 와, 저 이런 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역시 또 이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아, 이런 날은 또 내가 뭘 하면 좋겠구나 이걸 아시네요. 어쨌든 멋진 그림 오늘 완성되셨으니까 흐뭇하시겠습니다. 캔디님 청해 주신 리차드 막스의 Straight From My Heart 준비했고요. 하하한스님이 응원곡 전해주세요 하시면서 하하한스님께는 이 노래가 응원이 된대요. 에드 시런의 포토그래프.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5: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6: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7: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8: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 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0: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1: 마이클 잭슨 Will You Be There 들으면서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2부로 가겠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 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

0: 상 요율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화장 전에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3: 쓱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닦고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3: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4: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3: 지금 홈픽해.
2: 홈픽.
3: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2: 홈픽.
3: 홈픽.
5: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6: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남편이랑 저랑 음악 취향이 달라서 이 시간이면 매일 이거 듣네 저거 듣네 서로 듣고 싶은 거 들으려고 투닥거렸는데요. 이게 웬일 이 방송으로 한 방에 정리됐어요. 이제 매일 저녁은 남편과 저녁 스케치 들으면서 쉬는 시간 같습니다. 반갑고요. 저희도 이제 캐치할 거예요. 0272님이세요. 두 분이 손잡고 함께 캐치가 되어주셔서 반갑습니다. 줄리 런던 Fly Me to the Moon 이 노래는 하동이 엄마께서 신청하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신청곡 사연은 이쪽으로 주시면 돼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샵 9390으로 오시고요. 레인보우 앱으로 오시고요. 인별그램 CBS FM 이브닝 아니면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로 검색하면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7: 메디힐 토너 패드.
8: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1: 사이버대학교. AI가 다 해주는 ERP.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웸의 프리덤, 뉴 키스 온 더 블럭의 투나이트, 블론디의 더 타이리 사이. 이 곡은 핫종님께서 청해 주셨는데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저녁 스케치에 찐 캐치가 되려면 구독하기 눌러야 해요. 누르면 6시 땡 하면 자연스럽게 레인보우에서 저녁 스케치가 흘러나옵니다. 찐 캐치 우디 앨런님께서 저희 대신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찐캐치는 자기만 구독하기 누르는 게 아니라 구독하시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방법을 또 알려주시고 홍보까지 해주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축하해주세요. 첫 손녀 생일잔치 했습니다. 작년에 750g 초미숙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3개월 지내다가 엄마 아빠의 정성과 온 가족의 사랑을 받고 아주 건강하게 잘 커서 모두의 축하를 받으면서 생일 축하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른둥이 부모님들 힘내시라고 말하고 싶고요. 이른둥이 키우면서 맘졸이면서 애태웠을 우리 딸과 사위에게도 고맙다는 말 꼭 하고 싶습니다. 5664님이세요. 손녀 이름이 하윤이. 할머니의 사랑을 하윤이가 독차지했네요. 이미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문국남님 청해 주신 베리 매닐로우 쉽스 들을 거고요. 멜리사 맨체스터입니다. Don't cry out loud.

루이스 카팔디, Someone You Loved, 아델의 Someone Like You. 이 노래는 보현이님께 전해드렸습니다. 키오스트75님이신데요. 초등학교 6학년 딸과 친구 3명이 함께 집에 있습니다. 즐거워 보여서 좋은데 소리가 크긴 커요. 같이 보드게임도 하고 밥도 먹이고 쿠키도 만들고 지금 보냈습니다. 이제 에너지가 없어요. 오늘 진짜 퇴근하는 마음으로 듣습니다. 딸 친구들 맞이하느라고

중요한 과업을 하셨으니까 지금 끝내고 퇴근하는 건 맞긴 맞네요. 집으로 가요. 편하고 쉴만한 곳 집으로 함께 가시면 됩니다. 산타나 미셸 브랜치 The Game of Love 5802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고요. 토리 켈리 Don't you worry about a thing 이어드립니다.

0: 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 상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격리 위한 프로그램 격리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3: 격리나라
4: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0: 소개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관자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위제로
0: 소파
1: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이영약품.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5: 영월이래요.
4: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5: 영월이래요.
4: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5: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4: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6: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6: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6: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6: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올품.
7: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8: 오늘 끝곡은 비틀즈 헤이 주드. 이 노래는 화곡동 김밥님께서 신청하셨어요.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이지연 PD,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0: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잘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잘.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느릿느릿 부채를 흔들면서 바람을 만들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부채 구경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모양도 크기도 제각각인 그 손풍기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예전엔 부채를 길거리에서 막 나눠주고 그랬잖아요. 그런 이벤트도 사라졌더라고요. 근데 원래 부채라는 게 앞사람, 옆사람을 향해서도 이렇게 바람을 만들어 밀어주는 미덕이 있지 않았나요? 그렇게 부채의 바람이 그리워서요. 올여름엔 그런 부채 같은 사람을 곁에 두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0: 이런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부채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참 시원하겠죠. 근데 제가 부채 같은 노래 첫 곡으로 틀 줄 알았죠. 음악은 그야말로 아주 시원한 에어컨 같은 음악이 아니었나. 첫 곡 윤종신 고속도로 로망스 들려드렸습니다. 근데 진짜로 왜 아이가 잠들 때까지 쉴 새 없이 붙여주시던 어머니의 부채바람 안 떠오르시나요? 그러니까 너무 빠르지도 또 너무 느리지도 않고 자장자장 우리 현주 뭐 그러면서 바람을 눈 감고 느끼면서 까무룩 잠들던 그때가 떠오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그에 비하면 진짜 요즘 선풍기는 선풍기 말고 송풍기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요? 그냥 자기 얼굴에 딱 맞는 사이즈다 보니까 나만 시원하면 돼. 나만 시원하면 돼. 막 그런 느낌이 들어요. 크기가 딱 그렇잖아요. 네, 오늘 저녁은 진짜 부채 하나 들고 느릿느릿 걷는 저녁길을 상상해봅니다. 느릿느릿 걸으면서 사람 구경도 하고 불 켜둔 상가 구경도 하고 그렇게 슬로우 템포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여러분 옆에서 천천히 음악으로 바람 만들면서 걸어볼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4: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3: 왕타 칫솔
4: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6: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7: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5: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266번으로. 그러게 음악이라는 게 진짜 저도 매일 저녁 음악을 2시간 동안 들려드리면서 저 자신도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권진경 강변연가 청해 주신 곡이었고요. 오, 8369번으로 우린요 부채도 아니고 손풍기도 아닌 시원한 밤바람 맞고 있어요. 남양주 캠핑장인데요. 계곡물 흐르는 소리가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보다 차가워요. 와, 그런 곳이 있어요. 멋집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그리고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상호님, 민정님 청해 주셔서 또 함께 들었습니다. 어머, 진호님이 언젠가 저희 행복한 동행 기념품으로 만들었던 이 손풍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부채죠, 부채. 손풍기가 아니라 손부채. 예, 그거 받으셨다고 그걸 사진 찍어 보내주셨네요. 아유, 아직도 갖고 계시는군요. 꽤 오래전인데 고맙습니다. 그리고 0481번으로 요즘 손풍기는 기능성 많아요. 바람 종류도 단계별로 있고요. 가끔은 얼음 제조기처럼 손풍기 자체가 차가워져요. 진짜? 그런 것도 있어요? 식구는 셋인데 저희 선풍기는 7개랍니다. 이게 선풍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단하시네요. 0481번으로 청해 주신 곡 이은아입니다. 청춘.

아빠와 아드님이 함께 부른다는 풍선, 오늘은 동방신기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1986년에 발표된 다섯 손가락의 원곡이죠. 그런데 그로부터 20년 후 2006년 동방신기

행복한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또 정희님이 청해 주신 송골매 어쩌다 마주친 그대 이은아 청춘. 우리 향숙님이 이은아 씨가 건강하면 좋겠어요. 그쵸? 건강하실 거예요. 이렇게 많은 팬들이 이은아님의 건강을 기원하니까요. 통합 간호병동 간호조무사입니다. 간호사 선생님들이랑 환자들 사이에서 오늘도 외롭고 고독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힘 주실 거죠? 아, 그럼요. 제가 부채질은 못해드려도 음악으로 당연히 힘 드려야죠. 8312번으로 청해 주신 곡. 또 철호님이 정말 지겨울 때가 있을까요? 뭐가요? 사랑이요? 노래 한번 들어보죠. 옛사랑 이문세입니다.

0: S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4359번으로 손자랑 시간 많이 보내면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행복한 동행과 함께 추억 소환을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청해주신 홍민의 고별 들으셨고요. 김현주 위스키 언더락 정말 많은 분들이 청해 주셨는데 우리 정혜부님 이쁜 언니들하고 제주에서 우리들만의 블루스 중인데 예,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처럼 한편 찍으시죠. 그냥 그 성산포항도 가시고 또 뭐 광치계 해변인가요? 그리고 모슬프 중앙시장 같은 데도 있고 그 드라마 속에서 나왔던 은희수산이 있던 그 시장도 있던데 한번 찾아서 가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우리 금희님도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문세 옛사랑 세 곡의 음악 함께 하셨어요.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6년 연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AI가 다 해줘.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에코 행복한 날을 1부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9: 집에서 홈픽해.
10: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9: 지금 홈픽해.
10: 홈픽.
9: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10: 홈픽.
9: 홈픽.
12: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13: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5: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어두운 불빛 아래 촛불 하나.
3: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센서등이 켜지는 속도보다 찌개 끓는 냄새나 가족들의 밝은 인사가 먼저 반겨주면 참 좋겠어요. 또 현관문이 닫히기 전에 은은한 거실 불빛 사이로 귀에 익은 가요가 흘러나오면 참 행복할 것 같죠? 오늘도 저녁 8시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입니다. 함께 걸어요.

조용필 바운스 2부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7429번으로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해요. 중학교 1학년 아들이 어쩜 저렇게 뜨개질을 잘하죠? 식빵 수세미 석장을 완성하고 저를 보고 씩 웃는데 제가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합니다. 아들의 숨은 재능이 뜨개질일 줄 몰랐습니다. 아, 그렇군요. 손재주가 정말 좋은 아드님이시네요.

손재주가 좋은 아드님이니까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쩜 식빵수행이 너무 예쁘게 떴네요. 사진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예, 그리고 7762번으로 선곡이 나를 착하게 해주는 밤이에요. 진짜요? 음악을 들으면서 내가 착해지는 느낌? 고맙습니다. 근데요, 착해지다 못해 차분해지는 건 어때요? 아련하도록 아름다운 이 에세이는 이미 지나온 순간들을 다시 바라보게 한다. 여행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물음이 끝없이 이어지고 수만 가지의 답들이 아주 천천히 완성된다. 네, 신지혜의 드로잉 유럽, 기억의 선을 따라 걷다를 읽고 난 평론가의 표현인데요. 그만큼 급하지 않고 천천히 걷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유럽 구석구석을 신지혜 씨랑 동행할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심화북스의 드로잉북, 기억의 선을 따라 걷다 원하시는 분들, 역시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9390이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말머리에 책이라고 달아서 지금 신청하세요. 추첨을 통해서 오늘도 두 분 선정할게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선정.
1: 이젠 뱅가드 하자.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5: 영월이래요.
4: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5: 영월이래요.
4: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5: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4: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6: Good Music Station. CBS FM.

사랑이 저만치간에 김종찬의 노래 우리 정숙님이 청해 주셨는데 어머 왜 그러셨어요? 둘째 낳고 산후조리를 할 때 이 노래를 들으면요 어찌 이렇게 눈물이 나던지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때 생각이 많이 납니다. 둘째 낳고 막 너무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그 산후 우울증 같은 뭐 그런 거였을 수도 있겠다. 지금은 뭐 완벽하신 거죠? 그리고 제이래빗 바람이 불어오는 것 7080번으로 캠핑 매력에 푹 빠져서 오늘도 캠핑 왔습니다. 아 정말 캠핑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그 끈적끈적한 밤에 어떻게 자요? 아 물론 샤워할 때가 있긴 하겠지만 전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캠핑 가면 어떡하지? 씻는 거? 또 김승미님 아이고 좋아하는 노래가 나와서 마음이 가벼워지셨어요. 고맙습니다. 전유나 너를 사랑하고도 이렇게 세 곡의 음악 함께 하셨어요. 9983번으로 언니 공항에 가면 떠나고 싶고 병원에 가면 건강해야겠다 싶고요. 오늘 입원해 계신 큰아버지 뵙고 집에 가는 길인데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아이고 큰 병이 아니셔야 될 텐데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 건강하기로 해요. 행복한 동행 가족 여러분 건강합시다 하셨는데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헤오른 누리의 음성으로 전해드릴게요. 행복을 주는 사람.

0: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반짝이는 조약돌, 이름을 얻지 못한 구석진 마을의 투명한 시냇물. 일제히 흰 띠를 두르고 스스로 다가오는 첫눈입니다.
1: 그대,
0: 우리는 무엇입니까? 늘 앞질러 사랑케 하실 힘, 덜어내고도 몇 배로 다시 고이는 힘. 이파리도 되고 실파간 줄기도 되고, 아, 한목에 그대를 다 품을 수 있는 씨앗으로 남고 싶습니다.

넉넉한 저녁입니다. 뜨거운 목젖까지 알아내고도 코끝으로까지 발이 저린 우리는 나무입니다. 우리는 어떤 노래입니까? 이 놀이나무 정수리에 낭낭걸린 노래 한 소절. 그대

눈물 나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대와 나는 두고두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네게로 이르는 길, 내가 깨끗한 얼굴로 내게로 되돌아오는 길. 그대와 나는 내리내리 사랑하는 일만 남겨두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얼굴이 몽글몽글 막 떠오르지 않나요? 최백호 보고 싶은 얼굴 9452 지은님 청해 주셨고 빗속의 여인 김목경의 노래 최성진님 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부님이 이태원 서동숙이 함께한 그대 그리고 막 음악만 들어도 행복해지는 게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해오른 누리 음성이 너무 달콤하죠. 행복을 주는 사람 내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무장해제 되고 싶어요. 허우완님. 그러면 신청한 곡 들려드려야죠. 심수봉입니다. 그때 그 사람.

너무 더우실 것 같아서요. 떨어지는 낙엽을 상상하시라고. 고은이, 이정란이 함께한 사랑해요 경선님 청해 주셨고, 시작 가호의 노래였죠. 4118 그리고 심수봉 그때 그 사람, 우리 우아님 청해 주셔서 세 곡 이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소중한 옷을 새 것처럼 프랑스 명품 르세라인 마르세이에서 세탁세제, 마이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

0: 비엔 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 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 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격기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관절

0: 세종사이버대학교.
1: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3: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4: 곡입니다. 준호님 청해주신 박정운 오늘 같은 밤이면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원,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옛날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햇빛을 유리 조각에 통과시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하얀 빛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이런 색들이 차례로 나타난 거죠. 하나의 빛이라 여겼던 것 안에 실은 무지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었죠. 그저 우리 눈이 아직 못 본 것뿐.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 프리즘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또 어떤 하루를 한 가지 색으로만 단정 지을 때가 있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겠습니다. 사실 그 안에는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더 많은 빛깔이 숨어 있다는 걸 말이죠. 잘 오셨어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7월 11일 토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조규찬의 무지개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저 예전 과학 시간에 배웠었죠. 프리즘. 이거 하나만 있어도 빗속에 숨어있던 색들이 전부 걸어나오던 기억이 납니다. 빨강도 초록도 보라색도 처음부터 거기 있었던 거지만 우리 눈에는 그저 하나의 빛으로 보였던 거죠. 곳곳에 이렇게 숨어있는 빛깔들이 많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밤 듣게 될 음악들은 우리 안에 어떤 빛깔을 꺼내줄지 또 기대해 봅니다. 잘 오셨어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이에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올품.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3: 카티프로 시.

0: 프로.
1: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다림티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아밀한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이상우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그리고 신인수의 장미의 미소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한 10년 가까이 흐른 것 같아요. 8599번으로 보내셨네요. 작은 매형과 작은 누나랑 같이 캠핑 가서 꾸몸의 사연을 보낸 게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꾸몸에 보낸 사연이 너무 기억에 남는다 하면서 오랜만에 다시 함께 듣고 있어요. 방송에 소개된다면 우리 작은 매형 항상 고맙고 많이 많이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와, 진짜 애정이 뿜뿜 넘치는 게 느껴집니다. 네, 다 같이 듣고 계실까요? 10년 전에 사연을 보내시고 함께 좋아했던 그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다시 듣는 이 밤 듣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4330번으로는 오랜만에 캠핑장에 왔어요. 날씨

내내 수영장에서 신나게 놀던 초등아이 슬슬 졸려하고 오랜만에 야외에 나온 16세 노견도 콧바람 쐬고 있습니다. 저희에겐 아직도 16년 전 그대로의 강아지 같은데 네, 좀 마음이 그렇고 복잡한 하루네요. 좋기도 하고 오늘은 행복하게 잘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또 힘내볼게요 하셨어요.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충실하게 보내는 것 사랑하는 존재들과 가족들과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걱정들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청곡 한곡더 보내드릴게요. 1983번으로 친구들이랑 단톡방에서 별것도 아닌 주제로 옥신각신 떠들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다들 나이 먹고 사는 게 바빠 얼굴 보긴 힘든데 여전히 철없는 고등학생 때처럼 유치하게 투덜대는 대화창을 보니 마음이 든든해지네요. 친구들도 다 들을 수 있게 이 노래 들려주시겠어요?

박혜경의 고백 그리고 토이 좋은 사람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출출함을 못 참고 편의점에 가서 냉동만 돼 캔맥주 하나 사들고 들어왔습니다. 내일 아침 부은 얼굴을 마주할 미래의 나에게는 조금 미안하지만 이 순간 입안에 퍼지는 짠맛과 시원함이 하루의 피로를 일주일의 피로를 날려주네요. 0429님 네, 이미 드신 거 후회하지 마시고 음악 들으시면서 잘 소화시키시고요. 고맙습니다. 2814번으로는 침대에 누워서 진짜 딱 10분만 더 보고 자야지 했던 게 벌써 2시간 쓸데없는 쇼폼 영상 보느라 눈은 뻑뻑하고 머리는 무겁고 또 손가락은 멈추지 않아서 결국 휴대폰은 멀리 던지고 꿈음을 켰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마음을 차분히 진정시키고 싶네요. 포지션의 너에게.

0: 포지션의 너에게 그리고 김동규의 노래 이어드렸어요. 단
1: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0: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6: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7: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8: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9: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0: 자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11: 꿈과 음악 사이의 1부 끝곡 스텔라장이 부릅니다. 아름다워.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2: 집에서 홈픽해
1: 홈픽
3: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2: 지금 홈픽해
1: 홈픽
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1: 홈픽
2: 홈픽
4: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5: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7: 휴레

0: 사람 많고 복잡한 여름 성수기. 그렇다면 9월의 보라카이는 어떠세요? 인파는 빠지고 바다는 가장 투명해지고 세계 3대 석양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보라카이 최고의 골든타임. 오성 리조트, 호핑 투어, 선셋 세일링, 해변 요가까지 CBS 시투어 올인원 패키지로 온전한 휴식을 선사합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 이 모든 혜택이 단 97만 원. 타 여행사와 꼭 비교해보세요. 9월 9일 출발,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02771-1932, 771-1932입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갑자기 옛날에 좋아했던 이 가수의 숨은 명곡들이 생각나 앨범 전곡을 정주행하는 중입니다. 타이틀곡보다 더 좋아했던 노래들 오랜만에 다시 찾아 들으니 그 시절 공기와 제 눈빛까지 새록새록 살아나는 기분. 혼자 오롯이 즐기는 이 방구석 음악회에 이 노래도 꼭 추가해보고 싶은데 꿈음에서 들려주시겠어요? 잘 들으셨나요? 앨범 전곡 정주행 하시고 꿈음에서 이 노래 한 번 더 듣고 싶으셨나 봐요. 김광진 씨의 아 진심 저도 참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요. 3369번으로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이 부문을 열어봤네요.

0: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 티센.
1: 두꺼워 두꺼워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0: 코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Good Music Station. CBS FM.

최연재의 너의 마음을 내게 준다면, 김정은의 널 사랑해 였습니다. 신데렐라님, 꿈은 언제 들어도 추억여행을 시켜주는 방송입니다. 결혼도 하기 전 아마 2007년이었을 거예요. 항상 밤 10시 넘어 남자친구가 차로 집에 데려다 줄 쯤이면 언니 목소리가 감미롭게 흘러나오곤 했죠. 근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아들 학원 라이드하면서 언니 목소리 들으면 너무나 신기하게 그때 그 순간이 그대로 떠오르는 거 있죠. 그 시간 동안 계속 그 시간을 지켜주어서 고마워요. 지금 고등학생이 된 우리 아들에게도 그 얘기를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아이는 제 감동을 잘 모르겠죠. 오랫동안 꿈은 언니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고마워요. 아이, 저도 감사합니다. 결혼 전에 연애 때 들으셨는데 이제 고등학생 아드님이 있군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어떤 음악을 들을 때 함께 떠오르는 장면과 추억들이 있기 마련인데 라디오에서 주로 많이 들었던 음악들 그때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음성으로 음악을 소개해 주던 누군가의 목소리가 이렇게 함께 그 지문처럼 남아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 역시 라디오를 참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저 역시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 이 노래는 0071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임창정의 날 닮은 너.

비가 옵니다. 방은 어둡고 빗소리만이 가득합니다. 단조로운 소리의 질감이 평면의 색깔로 변하는 순간,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구체적인 공간이 발생하는 순간, 어떤 목소리가, 어떤 표정이, 어떤 그림자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미래처럼 당신의 얼굴은 흐릿한 채로 명확합니다. 나는 과거를 여행하듯이 미래를 여행합니다. 어쩌면 미래를 여행하듯이 과거를 여행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래전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의 거울이었죠. 그때 우리가 서로에게서 보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무엇을 간직하고 무엇을 버리게 될까요? 그때는 하지 못했던 말들이 이곳과 저곳 사이에서 떠돌아다닙니다. 뒤늦은 인사처럼, 꿈속의 한 장면처럼 되풀이되어 나타나는 하나의 원형이 되어. 비가 옵니다. 다시 비가 옵니다. 그곳에도 비가 내리는지 궁금합니다. 보이지 않는 당신을 그려봅니다. 당신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었는지, 홀로 함께 가득 찬 상태가 어떠한 넓이와 깊이로 충만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어 출렁이도록 행복했습니다.

비가 옵니다. 로 시작하는 이 글은 곳곳에 비가 데려온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꿈속을 여행하듯 과거와 미래가 섞인 채로 말이죠. 하지만 그리운 일을 보지 못한다 해서 슬퍼하진 않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누렸던 아름다움을 떠올리면서 출렁이도록 행복했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 보면 말이죠. 비가 올 때 출렁이도록 행복했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이가 지금 누군가 떠오르시는지 궁금하네요. 세상의 모든 책 이재니 작가의 글 꿈으로 붙어온 편지 중에서 읽어드렸어요. 이어드린 곡 폴킴의 노래였습니다. 비.

진영 선미가 함께한 When We Disco 그리고 싸이 피처링 화사였습니다. 이제는 두 곡 전해드렸어요.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일기장을 펼쳤다가 몇 줄 적지도 못하고 펜을 쥔 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음에 쌓인 감정은 많은데 그걸 글로 정리하려니 왜 이렇게 단어가 안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억지로 글을 쓰는 대신 제 복잡한 마음을 대신 연주해 줄 것 같은 이 음악에 귀를 맡겨보고 싶어요. 4110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좋은 방법인데요. 글이 안 떠오를 땐 음악으로 풀어본다. 스탠딩 에그의 노래입니다. 오래된 노래.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 대학교.
3: AI가 다 해주는 ERP?
1: 전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2: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2: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2: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2: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4: 꿈과 음악 사이의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박기영의 음성이에요. 피아노 앞에서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희였습니다.

0: 혈당 건강에
1: 뉴바움,
0: 운동할 때도
1: 뉴바움,
0: 장 건강에도
1: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접대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

0: 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1: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리모델링도 경동하우징.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0: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5: 카티 프로 시

0: 프로.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3: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0: CBS FM
1: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 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이 방문하신 한밤의 음반 가게의 역사를 알고 계시나요? 이곳은 지난 2012년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가 2014년 아쉽게 폐점을 했었고요. 2017년에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 조금 더 작은 규모로 다시 문을 열었지만 2020년 또다시 두 번째 폐점을 했습니다. 점원이 가게 운영을 잘 못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또다시 음반 가게 문을 열었는데요. 점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혹시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신 음반 가게 손님분들이 계시다면 한밤의 음반 가게 잘 듣고 있다고 한 말씀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음반가게는 점원이 자리에 없지만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음악을 고르고 조용히 같이 듣고 있어요. 제가 바로 여기 이곳에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럼 계속해서 점원이 준비한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들어보시죠.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CBS FM
1: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팬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프렌트 롤팬
2: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에 랜덤 비빔밥 챌린지가 유행이라고 하죠. 규칙은 뭐 간단합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비빔밥 재료를 각자 하나씩 준비해와서 커다란 양푼에 넣고 슥슥 비벼먹는 건데요. 단, 누가 뭘 가져올지 모르는 게 재미입니다. 덕분에 한 명씩 뚜껑을 열 때마다 우와 터지는 탄성이 재미를 더하는데요. 그렇게 싹싹 비벼서 다 같이 나눠 먹으면 말할 거 없이 꿀맛이죠.

경험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신기할 만큼 재료가 거의 겹치질 않는다고 해요. 가끔 기상천외한 재료도 등장하는데 뭐든 일단 어우러지면 맛있는 게 비빔밥의 매력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화 취향을 갖고 계신가요? 좋아하는 배우는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우리도 한 시간 최강희의 영화음악 안에서 맛있게 멋있게 어우러져 보아요. 토요일 첫 곡은요, 영화 인셉션 중에서 에디트 삐아프입니다. 농준욱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세.

아름다운 기타 연주곡 두 곡을 이어 들었습니다. 킬링필드의 엔딩 크레딧에 흐른 타레가의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었죠. 이 곡이 참혹한 전쟁의 비극 뒤로 흘러나오는 곡인데 아름답고 애틋한 곡이 생존자들의 비극과 대비되면서 그래서 더 가슴 아프게 다가왔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앞서 들은 카바티나 역시 디어헌터에서 또 가슴 아프게 흘렀었죠. 0414님, 윤진님, 꽃마리님 신청곡이었습니다. 5668님, 10년 타던 우리 붕붕이 보내고 친환경 수소차 샀어요. 오늘 새 차 타고 체험 들으니 너무 좋네요 하셨습니다. 아, 요즘 날씨도 꿉꿉하고 했는데 너무 상큼하시겠어요. 네, 새 차 또 이쁘게 오래오래 타시길 바라겠습니다. 7549님, 1인 미용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손님 두 분께 펌 해드리며 방송 들어요. 손님들도 집에서 체험 들으신대요 하셨습니다. 오, 미용실은 어떨까요? 특히 1인 미용실은 한 명 한 명 예약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요즘처럼 날씨가 오락가락하는 날이면 예약도 취소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또 감정도 일희일비하게 될 때가 많을 것 같아요. 힘내시고요. 또 그럴 때는 최영은과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노래 들게요. 벤 중에서 마이크 잭슨의 벤, 행오버 중에서 빌리 조엘, Just the way you are.

학생 시절에 봤던 프린세스 다이어리 맨디 무어의 스튜피드 큐피트 청해봅니다 하셨어요. 알고 보니 내가 공주였다고? 영화 보면서 저도 덩달아 상상의 나래를 펼치곤 했네요. 하셨습니다. 앞서 들은 곡은 모카의 해피, 영화 나의 특별한 형제에서 들었습니다. 우리 라디오는 유독 그 엄마와 들으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부부끼리 들으시는 그 사이좋은 분들이 많아요. 분위기가 참 좋죠? 1184님, 출산휴가를 시작했어요.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 우리 동네 시장에서 장사하는 친정엄마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엄마랑 같이 들으니 체험은 더 좋아요. 7944님, 남편과 전철 나들이 갑니다. 동네 감자탕 먹고 카페 들러 커피도 한잔 하려고요 하셨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신청곡 이어갈게요. 이봐요. 5543님, 우리 엄마의 최애곡,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이거는, 이 영화는 저도 최애 영화인데. When I Fall in Love 청해봅니다. 50대에도 여전히 소녀 감성 충만한 정여사님, 사랑합니다. 하셨네요. 셀린 디온과 클라이브 그리핀이 함께한 When I Fall in Love. 준비했고요. 무지개너머님, 사관과 신사 주제가 조카커와 제니퍼 완즈의 Aware We Belong 신청합니다 하셨네요. 리차드 기어, 아니 정확히 말해서 제복 입은 리차드 기어에 푹 빠졌더랬죠. 다시 그 감성 느껴보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노래 띄우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F-under-movie 중에서 로제의 메시, 이어서 K-pop 데몬헌터스 골든 들으셨습니다. 최근에 주인공 루미 목소리 연기한 아덴조 결혼식 화제였죠. 드레스랑 턱시도 대신 한복 입었더라고요. 하객들한테도 한복 착용을 권하고 패백도 했다고. 네, 굉장히 특별했죠.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C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집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네가 좋아. 네가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나는 안녕하세요. 최강희 영화음악 DJ 최강희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오늘 끝곡입니다. 와, 오랜만이다 이 영화. 부메랑 중에서 보이스 투 맨 엔드 오브 더 로드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만나요.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름에는 옷 입을 때 딱 한 벌이면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가벼운 원피스에 샌들 신는 것처럼요. 최소한의 노력으로 가장 시원하고 자연스럽게 최대의 멋을 낼 수가 있죠. 면 티셔츠에 반바지도 그렇고요. 모자나 선글라스 하나로도 멋을 내기에 충분한 계절입니다.

더운 날씨는 많은 걸 요구하잖아요. 가볍게 입고 편안하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죠. 그래서 여름이 좋기도 한데요. 옷장을 한참 뒤적이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고민 없이 가뿐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름은 단순할수록 더 아름다운 계절이 아닐까요?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7월 11일 토요일 아침의 첫 곡은 마누엘 퐁세가 작곡하고 야샤 하이페츠가 편곡한 에스트렐리타 작은 별이라는 곡을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과 마이클 스턴이 지휘하는 세인트 루크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름은 옷장 앞에서 고민하는 시간을 조금 줄여주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뭐 이것저것 갖춰 입지 않아도 가벼운 옷 한 벌과 편한 신발이면 충분할 때가 많죠. 뭐 모자 하나, 선글라스 하나로도 멋이 나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생각해보면 옷차림뿐만 아니라 하루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덧붙이려고 하지 말고 제일 가볍고 편안한 방식으로 시작하는 것. 여름만큼은 단순하게 그리고 가장 나답게 지내보셔도 좋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일랜드 민요 오 데니보이 프랑크 패터슨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붙여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쉽게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테나 프리츠 분달리시 앨범 위널 리더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설레임이라는 닉네임 쓰신 분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전 요즘 무릎을 다쳐 수술하고 집에서 요양 중입니다. 음악 들으면서 힐링하고 지내요.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무릎을 다치시면은 아유,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수술은 큰 수술이 아니었기를 바라고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뭔가 몸이 쉬라고 할 때는 어차피 쉬어가야 되니까 하고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악 많이 들으시고요.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빨리 회복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름다운 음악 보내드릴게요. 존 필드의 녹턴 1번 E플랫 장조 몰토 모데라토 듣겠습니다. 존 오코너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존 필드의 녹턴, 1번 E-flat 장조 몰토 모데라토, 아일랜드 피아니스트 존 오코너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4185번님 사연인데요. 중학교 2학년인 태린이, 사춘기인 너와 내가 함께 음악을 들으며 여유로운 식사를 하고 있구나. 오늘을 좋은 추억으로 기억해주고 우리 서로 더 많이 사랑하면서 살자,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태린이가 아이인 거죠? 중학교 2학년. 제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우리 아당님들께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희 아들이 중2병 지나고 있는데 요즘 아주 그냥 볼 때마다 화가 난다고. 어쩜 말 한마디 해도 저렇게 밉게 하고 눈도 못 마주치겠고 저렇게 급속도로 온 가족의 분위기를 냉각시킬 수가 있을까 이랬었는데, 그 푸념한 게 언젠가요. 그게 금방 시간이 가고 요즘 얼마나 나긋나긋하고 착한지 같이 앉아가지고 30분, 1시간씩 이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정말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다 좋은 추억으로 아마 기억에 남을 거예요. 많이 많이 사랑 나누시면서 사십시오. CBS 마가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 생일을 앞두고부터 당일까지 가는 장소나 먹는 음식 모두 신중하게 된다. 내가 하는 행동이나 뱉는 말, 타인과의 대화조차 무엇 하나 나를 거스르지 않도록, 나를 괴롭히는 것은 생활 반경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 대단한 일정을 소화하거나 성대한 파티라도 벌이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을 유지하는 선에서 최선의 날을 보낼 수 있도록 계획한다. 몇 해 전만 해도 생일 별것 아니라며 일부러 더 유난스럽지 않으려 노력했다.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일을 했다. 그저 여러 날 중에 하루처럼, 오히려 대면대면하게. 그것이 내가 바라던 바인 것처럼 조용히 보냈다. 사실 바라던 바는 아니었다. 결국 그것도 관계와 연애 관한 것이었는데 드문드문 이어지다 점점 떠나는 이들이 밉고 서러운 때였다.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축하 인사를 건네는 이들이 줄어드는 것을 체감하며 더는 그러한 기분조차 느끼지 않고 싶었다. 받는 법도 돌보는 법도 모르던 때였다. 주는 법은 더더욱 모르고. 먼저 주기를 주저하다 결국 아무것도 주지 않기로 결심했다. 유난스럽게 기대하지 말자.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는 것에 절대 서운해하지도 말고, 실망하지 않으려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언제부터 또다시 생각이 바뀌었는지 생일을 무척 소중히 보내고 있다.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다. 아마도 해방촌에서 보낸 생일 덕분이었을까? 일 때문에 매일 같이 다니던 해방촌의 진짜 모습. 생면 파스타와 서울 시내가 내려다보이던 카페. 가파른 언덕과 계단이 끊이지 않던 이상한 동네. 거대한 산 같던 서울 타워. 독립서점과의 첫 만남. 이국적인 용산공원. 그 즈음 레터링 케이크를 두고 할아버지와 온 가족이 둘러앉았던 꿈. 그래서 그렇게 되었나? 그저 많기만 한 수적인 축하보다 깊고 진한 축하를 받고, 멀리서 찾아온 고생이 헛되지 않게, 절대 외롭지 않게 씩씩하게 잘 지내야 한다고 누가 일러주는 것 같았다. 그 멀지만 희미한 빛을 따라 살고 싶어졌다. 요즘은 생일이 다가올 때면 가장 아끼는 카페에 가고 평소 먹고 싶었으나 엄두도 나지 않던 식사를 한다. 좋아하는 동네에 가서 아끼는 이들을 위한 선물도 사고 나를 위해 비싼 디저트도 선물한다. 만난 사람도 더 신경 써서 만난다. 생일을 더 잘 챙기기 시작했다는 것은 내가 나를 더 아끼기 시작했다는 증거라고 여긴다. 올해 생일도 덕분에 무척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럼 또 다음 생일을 위해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겠지.

칼로스 가르델의 보르나 카베짜, 간발의 차이, 니콜라 베네데티의 바이올린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작가 진수빈의 책 호흡의 장면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당신에게 이런 사연 종종 옵니다. 오늘이 제 생일인데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라고요.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기다리지만 마시고 먼저 살짝 흘리세요. 그리고 저자처럼 내 생일 내가 먼저 잘 챙겨줘도 됩니다. 괜히 거기에 자존심 세우고 눈치 보고 누가 또나안 챙겨주나 좀 시험하고. 생일은 다른 사람에게 물론 축하받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날이기도 하지만요. 무엇보다 내가 나를 한번더 아껴주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생일이 되면 오늘만큼은 나에게 좀더 친절하자 하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한 해를 잘 살아낸 나를 다독여주고 또한살더 먹고 한 해를 잘 살아보자고 격려하는 날. 그게 생일을 제일 잘 보내는 방법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마스네이 오페라 타이스 가운데 명상곡 듣겠습니다. 나이젤 케네디의 바이올린, 리차드 보닝이 지휘하는 내셔널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마스나이 오페라 타이스 가운데 명상곡 보내드렸습니다. 나이젤 케네디의 바이올린, 리차드 모닝이 지휘하는 내셔널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자, 다음은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테너 프리츠 분달리시의 앨범 위너 리더 전곡을 함께 감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들으실 곡은 슬라프 아인 마인 블론드 앵겔라인, 우리말로는

잠들어라 나의 작은 금발 천사여. 이 곡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참 예쁘죠. 이 곡은 스페인의 작곡가 페레스 프레이레의 아름다운 선율에 독일어 가사를 붙인 세레나데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다정하게 재우듯이 속삭이는 그런 노래인데요. 프리츠 분달리히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색이 이 노래의 포근한 분위기를 더 아름답게 전해줍니다. 자, 프리츠 분달리히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Schlaf ein, mein Blut, Engellein.

Tenor, Fritz Wunderlich 앨범 위너리더 가운데 오늘은 Schlaf ein, mein blonde Engelein, 잠들어라 나의 작은 금발 천사여 보내드렸습니다. 참

다정하고 상냥한 그런 노래였죠. 1172번님 사연인데요. 산책로 걸으면서 아름다운 당신에게 청취 중입니다. 편백숲에도 울려 퍼지는 선율이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이야, 편백숲 얼마나 그곳 공기가 좋을까요. 그 피톤치드가 여기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리히아드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가운데 첫 번째 곡 일출 선라이즈 보내드렸습니다. 정말 해가 장엄하게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큰 감동이 밀려오는 그런 느낌이 드셨습니까? 마이클 테이슨 토마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4947번님 남편 챙겨보낼 반찬 해놓고 문자 보냅니다. 지난주는 기차 타고 시댁, 어제는 남편과 시댁. 내 삶도 좀 챙겨야겠어요. 챙길 게 점점 많아지는 나이라 그런지 시간이 훅훅 지나가서 서글픕니다. 나의 가장 젊은 날, 나를 응원합니다. 아, 잘 생각하셨습니다. 뭐 멋진 말을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오늘이 나의 가장 젊은 날이죠. 그러니까 아휴, 내가 이제 늙었구나 하지 마시고 나의 가장 젊은 날을 축복하시면서 스스로 챙기고 응원하십시오. 저도 함께 응원합니다. 우리 4947번님. 자, 이어지는 곡은 영화 금지된 장난 가운데 로망스 보내드립니다. 존 윌리엄스의 기타 연주로 함께 하시죠.

영화 금지된 장난 가운데 로망스를 존 윌리엄스의 기타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아름다운 곡은 작자가 미상이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은 요하네스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오프스 77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준비했습니다. 길 샤메 바이올린과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한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민형식 작사 김원호 작곡 언덕에서 메조소프라노 김신자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파블로 데 사라사테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서주와 타란텔라 작문호 43, 막심 벤기로프의 바이올린, 이안 브라운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정말 화려하죠? 1379번님, 외국 캠핑장에 갔을 때 웃으며 먼저 눈인사 해주시는데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나중에는 제가 먼저 인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셨어요. 뭐 외국 사람들이 하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거 하나는 참 우리가 좀 따라할 만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참 잘하죠. 외국 여행 가서 호텔 같은 데 보면은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거나 복도에서 만나도 꼭 인사하잖아요. 인사해서 나쁠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어지는 곡은 요새 계속 뭐 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빗방울 전주곡 한번 들어볼까요? 쇼팽의 프렐류드 24개의 전주곡 작품으로 28 가운데 15번째 곡이 빗방울 전주곡입니다. D플랫 장조고요. 알리시아 델 라로차의 피아노 연주를 함께 하시죠.

쇼팽의 24개의 프렐리우드 작품으로 28 가운데 15번째 곡 D플랫 장조 빗방울을 스페인의 여성 피아니스트 알리시아 델라로차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굉장히 손이 작아요. 옥타브가 겨우 단다는 이 작은 손을 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감성으로 아름다운 음색을 연주하는 제가 참 좋아하는 피아니스트입니다. 알리시아 델라로차. 0977번님 사연인데요. 남편은 약밥을 14년여 동안 점심으로 365일. 저는 힘들어도 재밌답니다. 3개월마다 만들어 냉동 보관하죠 하셨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만들어주시는 우리 0977번님 아내분도 대단하시고요. 365일을 점심으로 늘 약밥을 드시는 남편분도 대단하십니다. 아 그래요. 냉동 보관해서 이렇게 한번 꺼냈을 때 딱 한 입에 먹을 수 있게 냉동 보관해가지고 꺼내면서 조금만 해동하면은 아주 처음 만든 것처럼 이렇게 되더라고요. 약밥 맛있죠. 자 이어진 음악입니다. 드볼작의 오페라 루살카 가운데 Song to the Moon 달에게 붙이는 노래 함께 듣죠. 소프라노 루치아 폽의 노래 슈테판 솔츠가 주연하는 뮌헨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안토닌 드볼작의 오페라 루살카 가운데 Song to the Moon, 달에게 붙이는 노래, 소프라노 루치아 폽, 그리고 스테판 솔차츠가 주연한 윈첸 방송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2691번님 사연인데요. 옥상 텃밭에서 첫 수확한 청양고추 한 바구니 따서 날 더워지기 전에 나눔하러 나섰는데 벌써부터 덥네요. 집안은 리모델링하려고 잔뜩 늘어놓고 허리엔 온통 파스 냄새가 풀풀 나는

것 같아요 하셨어요. 아유 허리가 아프셨군요. 그 고추 따고 하시면서 얼마나 또 허리가 더 아프셨을 텐데. 청양고추. 저는 뭐 잡담인데 청양고추가 청양지방의 고추를 말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 청양고추가 참 알싸하고 맵고 맛있죠. 자 이어지는 곡은요. 림스키-코르사코프의 관현악 모음곡 세헤라자데 가운데 세 번째 곡 젊은 왕자와 젊은 공주 듣겠습니다. 보리스 코르샤코프의 바이올린 그리고 블라디미르 페도세이에프까지 위하는 모스크바 방송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림스키코르사코프의 관현악 모음곡 세헤라자데 가운데 세 번째 곡 젊은 왕자와 젊은 공주를 보리스 코르샤코프의 바이올린과 블라디미르 페도세예프가 주연한 모스크바 방송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이 블라디미르 페도세예프 선생님과 함께 협연을 한 20여 년 전에 한번 했었나 봐요.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3번 함께 연주했었는데 아, 참 소박하고 조용조용히 얘기하시는데 온화하신 성품 함께 연주하는 동안 참 행복했었던 그런 지휘자입니다. 그립습니다. 7714번님 사연입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정원님. 아들이 봄날의 선물처럼 제게 왔어요. 그때부터 잘은 모르지만 클래식을 태교로 많이 듣는 애청자입니다. 하셨어요. 이야 그러시군요. 그럼 아직 뱃속에 들어있는 아들인가요? 지금부터 태교와 육아를 쭉 아당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당 퀴즈로 키워보시죠.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바흐의

신나는 사냥은 나의 즐거움이라 일명 사냥 칸타타 바흐 작품으로 208 가운데 아홉 번째 곡이 샤프 퀸은 시켜 바이든 양들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양 한 풀 뜻 드리겠습니다. 네빌 마리너가 주연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드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0: 주세페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 가운데 개선 행진곡 오라 승리자들이여 보내드렸습니다. 루이스 코보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로열 오페라 하우스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

0: 콜가겟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 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이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1: 오늘 마지막 곡은 페르난드 소르의 모차르트의 마술피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준비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파크닝의 기타 연주로 함께 하시고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장원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0: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네 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느 순간 메말라 버린 심령에도 단비를 허락하시는 주님, 은혜가 잔잔히 흘러 우리 일상을 적시게 하소서. 눈가에도 입가에도 소리 없는 미소가 번지게 하소서. 이 온유한 힘으로 뜨거운 여름을 견디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은 16장 찬송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베스퍼 합창단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능곡교회 가브리엘 성가대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미 좋은 씨가 뿌려졌습니다. 주님께서 추수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농부나가 591장 찬송 서울 모태탑 창단의 곡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정은숙의 찬양이고요.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최승태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명지 홀리보이스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속죄하신 구세주를 신재호의 음성으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횃불 합창단의 곡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불임합창단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이오한의 다 같이 일어나 함께했습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2: 주일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나 주를 멀리 떠났다 곽신영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뵙죠.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일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들풀님께서 신청하신 찬양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콰데스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거룩 거룩 거룩 조준모와 심종호, 장윤영, 강찬 함께 부른 곡이었습니다. 그 전에 보내드린 곡 콰데스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했습니다. 7월 12일 주일에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이번에 들으실 곡은 시편 23편 이명희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나무엔의 곡으로 준비했고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김해 시립합창단의 찬양 이어집니다.

그가 나를 부르시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두 곡 찬양 함께합니다. 먼저 어모키님께서 청하셨던 곡 조수아의 나는 믿음으로 보내드리고요. 조이포유에서 유리정은님께서 적어주셨어요. 주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혼자 힘만으로 애써서 나아가야 할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믿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때 최후의 비밀은 이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결국에는 명령이라기보다 약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지친 다리와 소망의 갸날픈 날개로 우리가 마침내 그분을 사랑하게 될 거라는 약속입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말이지요.

프레드릭 비크너의 어둠 속의 비밀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서울 모태탑 창단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들을 상지국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이상희의 음성이었고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함께했습니다.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0: 주여 나의 생명 316장 찬송 보라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1: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건,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4: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5: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투루바의 그래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4: 하이든의 현악사중주 D장조는 1악장의 시작 부분의 바이올린 연주가 높고 맑은 종달새의 소리를 연상시킨다고 해서 종달새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경쾌한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2: 별이 다섯 개
0: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씨앗은 흙에 심겨진 다음 곧바로 싹을 틔우지 않습니다.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껍질이 갈라지고 뿌리를 내리는 시간을 보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성장은 사실 그 시간에 시작이 되곤 하죠.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니까요. 주님의 때를 기억하는 주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대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2: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1: 큐큐큐큐큐밍.
2: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3: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프로.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 티센.
1: Good Music Station. CBS FM.

찬송 들으며 따뜻한 커피 한 잔, 그리고 그림 그리는 이 시간 정말 행복합니다. 한내님, 와, 이보다 더 평화롭게 주일 아침을 보내는 분이 계실까요? Like a river glorious, 영광스럽도다 참된 평화는 Great is thy faithfulness, 오 신실하신 주였습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려요. 참여 방법 안내합니다. 문자는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용료가 추가됩니다.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주일에는 표준 FM 송출은 되지 않고 있죠. 음악 FM 게시판 그리고 조이포유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Blessed Quietness,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주일 아침에 은혜 넘치는 찬송에 복된 주일입니다. 푸른바다님, 좋은 아침 버스 안에서 은혜로운 찬양 들으니까 좋네요. 병렬이님, Heavenly Sunlight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Lily of the Valley 내 진정 사모하는 방금 함께 나눈 곡들이었습니다. 주일은 평일보다 늦게 일어나는데 미나님 목소리로 반겨주시니 반갑네요. 당근 러브님, 주일인데도 일찍 일어나셨는데요. 꽃목걸이님, 샬롬, 알람으로 찬양을 듣고 잠을 깨면서 음율이 있는 기도로 하루 시작하는 이 순간 참으로 행복합니다. 예, 음율이 있는 기도가 바로 찬송이죠. 주디 콜린스 목소리로 Abide with me,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우연히 정교회 전례기도문을 읽어가다 한 문장 앞에 오래 머물렀다. 마음이 복잡해졌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은 거룩하시나니 당신은 성도들 안에서 쉬시나이다. 처음 보는 낯선 표현이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쉬는 것만 알았다.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쉬신다니 도대체 무슨 뜻일까 찾아보니 나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 내 안에 거하시며 편히 쉬신다는 의미였다. 자식이 행복할 때 부모가 행복하듯 하나님과 나는 함께 안식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다.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얼마나 많은 세월 하나님의 안식을 방해하며 살아왔는가.

얼마 전 후배 목사에게 들은 고민이 떠올랐다. 그는 교회와 성도를 섬기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사역하다 보니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다고 말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안식을 방해할 수 있음을 자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회 사역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다. 거룩한 사역이라 해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안식하시도록 내 한계를 넘는 열심은 경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일터 신학연구소장 이효재 목사님의 하나님의 안식.

요즘 이 곡을 신청하는 청취자분이 많으시네요. Give thanks,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은 하얀 손수건님의 신청곡으로 나누었습니다. 피아노를 배우고 있어요. 1년에 한 번 성인 레슨생들의 연주회를 하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긴장이 돼서 잠도 설치고 지금부터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요. 오늘 저는 Give Thanks를 연주할 거예요. 너무 많이 떨지 않고 침착하게, 틀려도 티 덜 나게 연주 잘 마치길 바랍니다. 멋지신데요? 조금 틀리더라도, 잘못 치시더라도, 실수가 좀 있더라도 아마 듣는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원장님은 아실 수도 있지만 네, 수고하신 만큼 오늘 무엇보다 즐겁게 연주에 잘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북앤커피님,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가족이 된 지 보름째입니다. 이토록 좋은 방송이 있는데도 모르고 지냈습니다. 덕분에 매일매일 은혜로운 아침을 맞이하네요. 예, 우리가 함께한 지는 보름밖에 안 됐지만 이제라도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3: 주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2부 찾아오시는 길부터 알려드릴게요. 2부는 라디오로는 못 듣습니다.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해 주세요. 레인보우에만 실려있는 채널이 하나 있습니다. 조이 포유 채널. 그곳에서 7시부터 2부가 이어집니다. 능선님의 신청곡을 일부 닿는 곡으로 정했는데요. 옆나라에서 부인이랑 같이 듣고 있는데 역시 한국에서 듣는 거랑 다른 느낌이네요. 잠시 쉼.

을 즐기다 가려 합니다. 네, 일본에 계신가요? 아니면 중국에 계신가요? 능선님, 즐거운 여행, 안전히 조심히 하고 돌아오십시오.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주일이니까 일부 끝곡도 CCM으로 닫을까요? CCM이지만 이 곡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가슴 뭉클하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디자인도 예쁜데?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1: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해
13: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3: 홈픽
12: 홈픽
14: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프렌트 롤펜
1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연인 아침 김윤주입니다. AI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뉴스가 끊이질 않아요. 사람처럼 대화하고 글을 쓰고 그림까지 그려주는 시대가 됐는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예전보다 더 외롭다고 말하죠. 우린 언제든 누구와도 연결될 수 있는 세상에 살지만 정작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은 오히려 더 적어진 것 같기도 해요. 기술은 점점 가까워지는데 사람과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완벽한 답변이 아니라 투박하더라도 서로의

0: S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 아침 일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은 마이클 볼튼의 Lean on Me였어요. 자반 고등어님이 어제 아들 부부가 보내준 베이글로 커피랑 그대와 연애 아침 음악 들으면서 행복 충전하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이런 베이글도 AI가 채워줄 수 없는 마음이 담긴 거죠. 행복한 아침 맞고 계시네요. S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콜레스테롤이 걱정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잘하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8: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9: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10: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도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11: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더 벌즈의 턴턴턴 음악이 좋아요님 신청곡이었고요. 주디 콜린스의 Both Sides Now 전해드렸습니다. 화이트님, 늦잠 자야 하는데 일찍 눈이 떠져서 라디오 켰습니다. 남편 생일이거든요. 32년을 같이 지지고 볶으며 살아도 그래도 가장 편한 사람은 남편이더라고요. 저보다 요리를 잘해서 우리 가족 건강한 식사 담당해주는 고마운 남편 김도형 씨 생일 축하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발 살 좀 빼. 갑자기요. 생일 이렇게 아름답게 축하해 주시다가 갑자기 살을 빼라고요. 두 분 진짜 알콩달콩해 보이시기는 하네요. 진짜 찐 부부만이 할 수 있는 이런 티격태격. 살 좀 빼라는 말은 화이트님 하시고 저는 축하만 마냥 해드릴게요. 김도형님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편들어드리면 요리를 이렇게 다 담당하시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핫종님 신청하신 곡이에요. 블론디, 더 타이디 사이, 그리고 제시카 제이, 칠리 차차.

Backstreet Boys, Shape of My Heart, Boyzone의 Words 두 곡 들으셨어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일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6836님, 지난 2일에 왼쪽 무릎 수술하고 조금 회복됐는데 지난 목요일에 오른쪽 무릎 수술을 또 했습니다. 항상 바쁘게 살다가 이렇게 병원에서 3주 지내야 한다고 하니까 살짝 우울감도 옵니다. 현대인들이 제일 못하는 게 그냥 가만히 있는 거래요. 이렇게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정말 가만히 있기 너무 힘들거든요. 네, 넘어진 김에 쉬어가라고. 물론 아픈 건 너무 속상한 일이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쉼을 좀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울해하지 마시고, 아, 이것도 나름 괜찮네 생각하시면서 주는 밥 꼬박꼬박 잘 챙겨 드시고 얼른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772님은 얼마 전에 첫 아이 출산하고 조리원 마사지실에서 그대와 여는 아침을 처음 듣게 됐습니다. 매일 아침 만나다 보니 선곡이 정말 취향이더라고요. 이제 집에 와서도 같은 시간에 라디오를 듣게 됐고요. 덕분에 아침을 몽글몽글하게 시작합니다. 그여 알려주신 관리사님 덕분에 잘 회복하고

요리원 퇴소했거든요. 관리사님 오늘도 듣고 계실 텐데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관리사님은 아마 알아보시겠죠? 산모님께 그여와 그리고 CBS 레인보우를 소개해 주신 관리사님 감사합니다. 0224님 신청곡 준비했어요. 로이킴의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그리고 6719님께서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애절하다고 너드 커넥션에 그대만 있다면 신청하셨습니다.

7594님 신청하신 레이디 앤터벨룸의 Need You Now 들으셨어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관전!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5: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6: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5: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6: 경리나라.
3: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7: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8: 노무법인 폐
7: 1544-7575.
9: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10: 참 좋은 여행.
11: AI가 다 해.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3: 하이 하이 하이포스. 중혁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 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부 끝곡은 5802님 신청곡이에요. 임재범 박정현의 사랑보다 깊은 상처 들으면서 2부로 갑니다.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S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 아침 일요일 2부 첫 곡은 브라이언 아담스의 Heaven 들으셨어요. 3288님 오늘은 출근 안 해서 눈 뜨자마자 레인보우 켜고 누워서 듣고 있습니다. 그대로 일어나지 마세요. 이불 밖은 위험해요. 쭉 누워서 편한 자세로 2부 함께 해주세요. 설레는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 아침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3: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
4: 대학교.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왕타 칫솔.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7: 무슨 찰흙 수수가 이렇게 달아?

0: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0: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0: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2: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9898님 신청하신 Kansas Dust in the Wind, 사이먼 앤 가펑클의 Mrs. Robinson, 비틀스의 I Wanna Hold Your Hand 세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일요일 2부 함께하고 계세요. 8823님, 주디 11시에 만났었는데 이렇게 아침에 만나도 반갑네요. 저도 반갑습니다. 이렇게 11시에 듣다가 오셨다는 분들 사연 보면 왠지 그 고향 분들 만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되게 힘이 나요. 감사합니다. 8823님은 오랜만에 교육 들으러 지하철 타고 가는데 가족 없이 혼자 어딜 가는 건 너무 오랜만이라 기분이 너무 좋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이랑 어디 가려면 이것저것 챙길 게 진짜 너무 많잖아요. 오늘은 마치 싱글인 것처럼 홀가분하게 보내는 하루 즐기시고요. 교육 끝나도 집에 바로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 카페라도 가셔서 마치 싱글인데 행복하게 보내세요. 9372님은 레인보우 켜려고 충주 휴게소 들르셨대요. 울산 결혼식장 갔다가 삼척 속초 쪽으로 혼자 여행 시작합니다. 물멍도 많이 하고 알람에 일어나지도 않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책도 읽고 필사도 하고 끄적끄적 이것저것 글도 남기면서 5박 6일 일정 보낼 겁니다. 와, 진짜 하고 싶은 거 많으시네요. 5박 6일 빡빡하게 그렇지만 뭔가 여유 있는 일정들로 가득 채워서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샵 9390 우물정 9390 문자메시지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C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0337님 신청곡이에요. 코어스의 What Can I Do? 7110님과 함께 들을게요. 맨디 무어 Only Hope.

퀸의 Somewhere Only We Know, 포니님 신청곡이었고요. 라디오헤드의 High and Dry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7월 12일 일요일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계세요. 배티님께서 전남 장흥 회사에서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차도 좋고 맛있는 간식에 김밥까지 준비돼 있어요. 준비하신 분들 고생하셨고요. 집안일 벗어나서 대접받으며 가는 곳에 그대와 여는 아침과 함께하며 완벽한 킬링입니다. 오늘 뭔가 이벤트가 있는 날인 것 같아요. 집안일 부담 없이 마음껏 대접받으면서 잘 다녀오세요. 김현철 거짓말도 보여요. 66

0: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 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 버블, 빨래에도 슈가 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 버블, 슈가 버블, 슈가 버블, 깨끗하게 슈가 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 버블.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4: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아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2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5712님께서 주디 아침에 만나니 더 반갑네요 인사해 주셨고요. 한 달간 딸내미랑 냉전 중이었는데 딸이 먹고 싶다는 호텔 망고 빙수 같이 먹으러 갔다 왔어요. 가격은 사악했지만 빙수 한 숟갈씩 나눠 먹다 보니 얼어있던 마음도 스르르 녹더라고요. 망고보다 다시 웃게 된 딸아이 얼굴 봐서 더 반갑고 마음이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아, 잘하셨네요. 그 호텔 망고 빙수가 진짜 비싸죠. 비싸긴 한데 한 달 냉전을 끝내는 비용이다 생각하면 괜찮죠. 괜찮죠. 이제 얼굴 보고 마음껏 같이 웃으면서 얘기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뭐 오늘 점심 라면 먹을까? 하면서 너는 파를 썰어라 나는 계란을 탁 칠 테니 하셔도 되잖아요. 오늘 점심 라면? 5712님 신청곡이에요. 리베란테 나라 들으면서 일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서머네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서머네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5: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4: 서머네드피아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0: 지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0: 집에서 홈픽해.
3: 홈픽.
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0: 지금 홈픽해.
3: 홈픽.
0: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3: 홈픽.
0: 홈픽.
4: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5: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7: 휴렉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행운도 가끔은 준비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행운을 뜻하는 럭키와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를 합쳐 럭키슈머라는 말까지 생겼는데요. 네잎클로버가 그려진 물건을 사고 복을 부른다는 의미의 개운 굿즈를 곁에 두며 작은 행운을 기대하는 그런 소비를 말합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괜찮을 거야 라는 믿음을 선물하는 방법인 셈이죠.

물론 행운은 물건 하나로 찾아오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작은 상징 하나가 오늘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시작하게 해주는 힘은 있을지도 모르죠. 나와 가족이 건강하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사하기를, 오늘 하루도 별일 없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 어쩌면 그 마음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소중한 행운일지도 모르겠습니다.